만들어내는 그런 음악이었죠. 오늘 산책길은 조선 중종 명종대의 학자 성수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너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와. 유순시대와 같은 울곡 이의 평생직이었던 우계 성훈입니다. 이런 부친 아래에서 그 아드님도 대학자가 되는 일 아주 자연스러웠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도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 태평가 노랫말을 보면 그가 살던 시기가 태평성대는 아니었다는 생각 듭니다. 시조시에서는 이려도 저려도 태평성대이고 요순시대 같으니 우리도 놀고 놀려 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만 정작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태평성대라 하기엔 어려운 무렵이었죠. 성수침의 나이 26살인 1519년에 기묘사화로 인해서 스승 조광조가 사사됐고요. 그와 함께 훌륭한 선비들도 대거 화를 입게 되니 이 성수침은 그냥 은거하면서 학문에 몰두하고 제자를 키워내는 삶을 기묘사화로 인해서 스승 조광조가 사사됐고요. 그와 함께 훌륭한 선비들도 대거 화를 입게 되니 이 성수침은 그냥 은거하면서 학문에 몰두하고 제자를 키워내는 삶을 택한 겁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성수침의 마음이 읽혀져서 태평성대라서 좋다라기보다는 그걸 희망하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한편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산책길에서 그 성수침의 마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응원 문자 출석 체크 또 반가운 여러분의 이야기, 안부 인사 모두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 조선시대 문인들이 3355 모여서 풍류를 즐기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악입니다. 우리 문인들이 교양으로 했던 것이 시, 서, 화, 악, 음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음악은 인격 함양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공자도 흥어 시 이벌에 성어 악이라 해서 시에서 뜻을 일으키고 예에서 뜻을 세우고 악에서 인격이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음악은 인격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건 비단 지난날의 문인들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이번에 우리 문인들의 음악하기 현장을 호흡할 수 있는 음악, 현악영산회상 중에서 하연두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이어듣겠습니다. 노부영의 대금, 김치자의 검은고, 윤문숙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 악기의 어울림이 담백하면서도 조촐하네요. 마치 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3355 모여서 연주하던 음악의 현장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들이 애호하던 음악이었죠. 현악 영산회상 중에서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들으셨는데요. 노부영의 대금, 김치자의 검은고, 윤문숙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아침에 부산과 충주에 전화를 해보니 전국적인 가랑비가 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단가 운담 풍경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화사한 봄 풍경을 만나고 싶으시군요. 저희가 후반부에 선곡해서 운담 풍경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7님께서 요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주 마시게 돼요. 커피 전문점에 가서 환경을 위해서 텀블러에 담아달라고 했어요. 플라스틱 컵 사용하지 않았다는 뿌듯함에 마음까지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하셨는데요. 아, 잘하셨습니다.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저도 가끔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받아 마시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또 글동무님께서 빗소리와 잘 어우러진 음악이네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런 음악을 비 오는 한옥 대청마루에 앉아서 빗소리 뚝뚝 파촌잎에 빗소리 떨어지는 그런 소리와 함께 이런 음악 들으면 정말 참 운치 있는 그런 음악인데 언제 한번 그런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드른입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던데요. 이 곡의 풍경을 보면

이라면 과연 어떤 시름이 있을까 가끔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봄석달 동안 고민을 했다는데 무슨 고민을 했을까? 제가 요즘 논문이 진척이 잘안 돼서 시름이 깊은데 이런 시조시를 읽으면서 그런 시조 시름이다 하면 참 어울리지 않겠죠? 그러니 임을 향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곡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어울릴 듯하죠. 가곡은 시조시를 5장으로 나누어서 노래하니까요. 장별로 나누어서 노랫말 읽어볼게요. 초장, 버들은 실이 되고, 2장, 꾀꼬리는 북이 되어, 3장,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4장, 누구서, 5장,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여창가곡 5조 이수대엽 버들은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이호규의 거문고, 곽태규의 단소, 양경숙의 해금, 이지영의 가야금, 박문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느리지만 우아한 선율의 곡선미가 참 아름다운 음악이었죠.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였고요.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이호규의 검은고, 곽태규의 단소, 양경숙의 해금, 이지영의 가야금,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4장, 5장 노랫말을 보면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본다면 누가 푸른잎이 우거진 나무와 향기로운 풀이 승화시, 꽃이 좋은 때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꽃이 한참 좋은 봄 석달을 온통 그리움으로 시름겹게 보냈는데 그 힘든 시간을 지낸 결과 꽃은 다치고 마침내 녹음방초의 계절이 찾아온 건데 그게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니 녹음방초의 계절이란 화려한 꽃

있다. 꽃이 한참 좋은 봄 석 달을 온통 그리움으로 시름겹게 보냈는데 그 힘든 시간을 지낸 결과 꽃은 다지고 마침내 녹음방초의 계절이 찾아온 건데 그게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니 녹음방초의 계절이란 화려한 꽃의 대가로 찾아오는 거니까 하면서 주인공이 시름겹게 보냈던 봄 석 달의 결실이란 의미도 되겠고요. 한편 그 좋은 시절을 다 보낸 주인공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봄봄님께서 수요일의 생방송 오늘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책길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봄봄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다 하는 표현을 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으로 낙양춘 골랐습니다. 낙양춘, 낙양의 봄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봄 노래가 많네요. 보뜰마을님께서도 봄 노래 듣고 싶어 하시고 이 고려시대 유행했던 시 형식 사라는 시를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사는 송대에 유행했기 때문에 송사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글자 수가 불규칙한 장단구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로 회경하는 초로 같은 우리 인생 다시 물어 이루어랄까? 범패 화청 듣겠습니다. 송암 스님의 소리와 연주입니다.
1: 지신을 청

못하며 처자 군서이 공하거니 황천길에 못 만나고 대장경에 공죽시색 반야경에는 새

다섯 나일 되었으니 밤이 되고 달 기운다 청춘 세월 웃지 말고 허송 세월 하지 마소 일천광음 지내가면 어린아이 청춘되고 잘나가

효성함도 염불이여, 일가 친척의 화목함도 염불이여, 처자 군속을 애호함도

승성해라 하는데는 승성남녀 존비기천을 물러나고 너도 나도 차별 없이 임의자제로 수영하며 수량이 무궁하야 무상쾌락 수영하며 다시

사는 사막도에 빠진 중생 근전에는 도사시고 지옥도 중에 수고 중생 전도하는 도사시다 직심으로 염불하고 성신공양 올리시면 선망부모 조상님네 이고등락 하옵시고 사로생전 부부금실 해로백년 하실 적에 술하자 손은 수명장수 부귀영화 개개성성 만대유전 하실 적에 보시하고 시중하에

행화 도화 곱다마소 꽃이 피면 며칠 가며 공경재상 호걸보소 죽어지면 허사되고 돌아보고 다시 보니 세상 일이 허망하오 둥근 세상 지내가나 근본 마음 청정하오 종일 탐심 언제 쉴고 재물 가져 걱정일세 죽음길에 노소 있나 금은 진보도 소용없고 북이 빈천 돌고 돌아 북망산천 무덤되고 화장장에는 연기된다. 동쪽에서 돋는 해가 서산 낙일 되었으니 밤이 되고 닭이 운다. 청춘 세월 웃지 말고 허성 세월 하지 마소. 일촌 광음 지나가면 어린아이 청춘되고 찰나간에 노인되면 세상사가 괴롭고 북이 영화 늘 쓸데 있나. 이 산스크리트어나 한문으로 된 노래를 듣다가 이렇게 쉽게 풀어낸 우리말로 된 노래를 듣는 대중 아마도 마음을 다시 잡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불교에서 대중 포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 범패 화청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범패 보유자셨던 박송암 스님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은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의 산조선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해금산조입니다. 이 곡은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바탕으로 해서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의 대금산조 선유를 추가해서 새롭게 구성한 음악입니다. 세 종류의 산조에 좋은 선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산조를 짜려면 연주자 자신의 예술성과 음악적 기준이 아주 중요한데요. 해금 연주자 고수영이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새로 추가한 대금 선율은 우조, 평조, 호걸제 등 이 기존 해금 산조에서 사용되지 않던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 선율을 특별히 해금으로 연주하기에 적합하도록 변화시켰고요. 특히 계면조 중심의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보다 다채롭게 보완해서 새롭게 짰습니다.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에 의한 해금산조 듣겠습니다. 고수영의 해금,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바탕으로 하고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의 대금산조 선율을 연주자 자신의 방식으로 예술적으로 더하고 새롭게 구성한 해금산조입니다. 계면조 위주의 한범수류 해금산조가 다채로운 변신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정박 위주로 연주하는 한범수류 해금산조의 주요 특징을 그대로 살렸고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한범수류 해금산조의 모습이 잘 간직되도록 했네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수영의 해금연주였고요. 정준호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0770님께서 두 줄 사이를 오고 가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소리의 표정이 비 내리는 정경과 사뭇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해금이란 악기가 두 줄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참 매력적인 일이죠. 네, 0770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토끼 배 가르는 대목입니다. 토끼가 별주부의 꼬임에 빠져서 용궁에 들어왔죠. 벼슬 한 자리 주겠다 해서 온 건데요. 벼슬은커녕 배를 가를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용왕이 토끼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허, 그놈 뱃속에 간 많이 들었겠다. 배 따서 소금 찍어 올려라 하면서 토끼 배를 따라 이렇게 용왕이 명합니다. 그런데 용왕이 죽기 전에 말이라도 시켜보자 하면서 제사 착실히 지켜줄 테니 걱정 말고 할 말이 있다면 말이라도 하고 죽어라 이렇게 토끼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때 토끼 머리 많이 굴렸죠. 자, 내 배 따보시오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배를 내미는데요. 그러자 용왕이 생각하기에 이 토끼가 배를 의심 없이 내는 것이 필요 곡절이라 분명히 곡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슨 곡절인지 이야기나 들어보자 하고 말할 기회를 줍니다. 토끼가 이 부분에서 절묘하게 위기를 묘면하게 되는데요. 용왕의 입장에서는 불찰이고 토끼 입장에서는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 배 가르는 대목인데요. 박봉술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토끼를 그 영덕자 너르마당에다가 서는 너덕바구를 동대에 쳐서 내 궁굴려놓으니 토끼라는 눈을 깜짝깜짝 좌우를 살펴보니 천택지신과 무수한 어병지졸이 겹겹이 둘러쌌거늘 진퇴유격이요 용궁지하에 필사당퇴라 택기라는 할일 없이 꼭 죽었지.

그놈 뱃속에 간 많이 들었겠다. 특히 뱃다고 어서 간 내어 소금 찍어 올려라. 분불을 했거든. 싹 특히 뱃다고 간 내어 먹으시면 아무 피해단이 없을 텐데 이리 그릇드느라고 타국김생이라 귀에게서 말을 한번 시켜보겠다. 특히 너 듣거라. 내 우연히 득병하야 명의한테 문의한 즉 네 간이 으뜸이 되기로 어진 신하를 시상에까지 보내서 너를 잡아왔으니 죽노라 한을 말하라. 너 죽은 후에라도 목비라도 해세울 것이고 내 육신은 안장하여 정조 한식 탄호 추석 제사를 착실히 지내줄 것이니 조금도 죽는 거 한을 말고 할 말이 있걸라건 말이나 하고 그냥 죽어라. 특이라는 그지야 이제 죽을 때 들어온 줄 알았구나. 엇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눈을 깜짝깜짝 하더니 한결을 얼른 생각하야 배를 훨씬 내밀며 자 내뱉다 보시오. 용해의 의심이 나지. 저놈이 배를

리라 태산이 풍퇴하고 보선이 몸흔히 시열갈상 노래소리 억조창생 원망 중에 담아간 상유의 문성현업의 속에가 칠궁기가 있다고 비가 노배를 갈라 일곱궁기가 있으니까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성현업의 속에가 칠궁기가 있다고 비가 노배를 갈라 일곱궁기가 있으니까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요건이와 빠

없지. 울라리 날라오며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 그 배를 따보고 펴서 용왕이 화를 내요. 이놈, 네 말이 간사한 말이로다. 의사 이러기를 비수병제 구불능식하고 담수병제 혈불능언하고 신수병제 이불능청하고 간수병중복불능세라. 간이 없고야 눈을 들어서 만물을 보느냐. 택지가 당돌이었자오되 소태가 아닌 적 월정기로 삼겹삽기로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티리내다. 세상의 병객들이 소태고 떨러나면 간을 달라고 도체이로 간을 내요. 파촌입에다 꺽꺽 싸서 징노로 징징도여 영주석상 개소나 못들어 진상상 깨비어가 끄끄다리다 따라매 놓고 도와유서고 이리베너가 탁주가로 내려왔다가 우연히 주부를 만나 수궁흥미가 좋다고 일관경차로 왔나니다. 용왕이 구지요왈 이놈

0: 그러한 의하야 사신인 수가 되었으며 실롱씨 어찌한 일로 인신우수가 되었으며 왔나니라. 용왕이 구지요왈 이놈이야 떡 하고 없고 대왕의 묵댕이는 비늘이 번쩍번쩍하고 소태의 몸뚱이는 터리오리 송살송살 가마구로 일러도 오전 까마구 실개 있고 오후 까마구 실개 없사고 니 인생 반모를 비금주수가 한 가지라고 뻑뻑이니 답답지간이 오니까 종원이 의의없어. 그러하면 네 간을 내고 드리고 하는 표가 있느냐? 있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궁녀가 서있느라니까 널 내고 드리고 하는 표가 있느냐? 있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궁녀가 서있느라니까 널 저궁기가 못 오라. 어쩐 내리기냐. 소득가로리다 한궁으로는 대변을 보고 또 한궁으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궁으로는 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은 아니다. 그러하면 어느 궁기로 넣고 어느 궁기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궁기로 내든 만물신 생이동방 삼팔목 남방이 제라 서방 사구금 북방 일육수 중앙 50도 천지 음향 사시정기 아침 만개 저녁 이슬 5시에 광채를 응하여 입으로 넣고 밑궁기로 대원이게 만병이게 주느고 그뜸 약이라고 원하니다. 용왕이 의의 없어. 그러하면 네 간 먹고 회원번이 누있는고 이끼를 이룰 말씀이요. 수어부강 태공은 고기나 끄으로 나왔다가 우리 선조 간신질 적에 낚싯대 내버리고 찾던 표자를 산뜻 끌러 그물 조금 떠마시고 궁80, 단80에 160세를 다르시고 우리 부친 현국께서 요산조 소리를 하고 올 적에 물에 빠져 죽게 될 적에 동방세계가 건져주어 그 은혜가 누라고 간 조금 주었더니 삼천갑자를 살았으니 대왕 성덕으로 영유석상 달아 농간 포체들이다. 자세 쓰면 백발이 환흥 낙치부생 환골탈태 연연익수 만병해축은을 허월이다.
1: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 배 가르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동편제의 거장 박봉술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토끼의 임기응변이 대단하죠. 그래서 마침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린다. 이런 토끼의 말을 그대로 믿은 용왕의 어리석음. 당대 지식인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리를 하신 박봉술 명창은 음악 가문 출신이라 뛰어난 음악성 들으신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부친 박만조 소리와 장단에 능하셨고요.

0: 19로 시작합니다. 운담 풍경 근오천, 구름은 맑고 바람 가벼운 봄 한낮 무렵, 작은 수레에 술을 다섯 바탕을 모두 전승한 분인데요. 판소리의 옥편으로 칭송되는 명창, 오늘 동편제의 정통소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월산, 지리산, 북향산, 가야산, 속리산을 지나 삼각산을 올라보니 남산 송백이 울창하고 한강에 흐르는 물이 참 좋은 무렵, 바로 그 무렵을 노래하는 단가 운담 풍경 이번에 듣겠습니다. 성창순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운단 풍경 근오천, 소거수를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장 내려가니 음노나니 황봉백점, 주르르 풍덩옥파 장낭 떠나니 토하르다 붉은 꽃 푸른 잎 본산,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장 내려가니 음노나니 황봉백점, 주르르 풍덩옥파 장낭 떠나니 토하르다 붉은 꽃 푸른 잎 본산에 한강수를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운안스난 춘광춘 흥을 자랑온다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언덕 위에 초동이여

0: 벌써
1: 변변하는 저 백군의 한가함을 자랑한다. 을리에 녹청 벌벌 뛰고 쌍쌍원하게 또 피뜨 청풍언설에 하고
0: 쓰고
1: 소파는 불흥이라 종일이지 소유원인 등만 견지만년이라 살같이 닿는 배는 양진표지

0: 쓰고
1: 아니 돌고서 무엇을 걸끈다 어드렁거을 지고 노래건 반봉이라 남산 숭배건 우를 창창
2: 했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청춘가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같이 상봉수가를 도로 성수원부강 허사 천천만세를 누리소서. 아니 돌고서 무엇을 걸끈라 더드렁거을 리고 돌아오세.
1: 단가 운담 풍경 성창순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청춘가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연주였습니다. 오늘 범패 화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연불이라 했습니다. 착한 마음, 순한 마음, 부모님 효성, 일가친척 화목 모두 연불이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 우리 뛰어넘는 교리를 뛰어넘는

때때로 아침이면 창가로 날아온 새들이 지저귀고 잠든 너에게로 햇빛이 쏟아진다. 나는 이 느낌을 사랑해. 양한다 시인의 시 나의 작은 폐쇄병동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아, 최근에, 와, 좋다 하는 감탄이 튀어나온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요즘 좀 많습니다. 날씨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화창해서 하늘도 파랗고 바람도 어딘가에서 솔솔 부는 날, 초록으로 물든 산책길 걸을 때, 와, 정말 좋다. 진짜 이런 게 행복이지. 이런 걸 자주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도 정말 좋다, 진짜 좋다, 참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순간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을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 배터리를 드립니다. 자, 음악을 한곡 듣고 올까요? 마크 테일러 외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능수버들.

0: 근데 오늘은 지휘자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케스트라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지휘자가 누구더라라고 꼼꼼히 또 따져서 공연도 보시기도 하시던데, 이게 동일한 오케스트라여도 그리고 동일한 곡이어도 누가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좀 차이가 있고 다르게 들리나 봐요.
1: 네, 정말 저도 처음에는 이 지휘자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정말 알지 못하는 채로 긴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이 음악에 조금 익숙해지고 그 이 악단이 가진 어떤 색깔도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지휘자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게 다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좀 나중에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포츠 팀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플레이어들이 있고 이제 그들이 이제 활동하는 어떤 무대도 있고 할 텐데, 어떤 사람이 감독으로 와서 어떻게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어떤 플레이를 이끌어내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또 그들의 이제 승패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음악 감독이 누가 되느냐, 지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이제 미래도 바뀌고 음악도 바뀌고 하는 시기인 걸로 이제 저도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지휘자가 그 지휘자마다 악보를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들리는 걸까요?
1: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0: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0: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휘자들은 대부분 20세기 이후의 인물들인데,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시대에도 지휘자가 있었습니까?
1: 네, 물론 있었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앞 시대에도 이제 지휘, 오늘날 우리가 지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완전히 같진 않지만 일종의 지휘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지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의 이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17세기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그 루이 14세의 궁정 음악대의 이제 대장이었었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큰 합주를 멋지게 만들 때 박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지팡이를 바닥을 이렇게 쿵쿵 치면서 박자를 맞추는 것을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지금의 메트로놈 같은 그런 건가요?
1: 네, 맞죠. 네, 완전히 그런 기계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제 지휘의 초창기로 보고 이제 모차르트와 베토벤 시기에는 좀 악기를 연주하면서 동시에 지휘를 하는 사람으로도 약간 좀 모델이 바뀌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얇은 마법봉 같은 그 지휘봉을 들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 19세기 초쯤부터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델의 지휘자들이 그

0: 각자의 영역에서 완전히 정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1: 지휘계 양대 산맥, 오래된 표현입니다만.
0: 네, 맞습니다.
1: 그랬던 거죠. 자, 그러면.
0: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문할 때그 자신이 어떤 캐릭터로 음악가들에게 비춰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내가 어떤 음악을 지향하면
1: 은빛의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머리카락이 눈에 띄잖아요. 머리카락을 막 뒤로 넘기면서 되게 좀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표정, 뭔가 절제되어 있는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상징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카라얀의 어떤 지휘 스타일, 특징, 이런 건 어떤 점이 있을까요?
0: 그딱 지금 아나운서님이 표현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절제되어 있고 좀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느낌. 딱 요게 저도 제가 카라얀의 지휘 스타일에서 느끼는 그런 음악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카라얀의 그런 사진과 영상에 또 영향을 받아서 더더욱
1: 그럴
0: 그렇게
1: 수
0: 느낀
1: 있.
0: 방식, 그다음에 음악을 만드는 방식이 이제 다 같은 톤으로 좀 이루어져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카라얀의 지휘 스타일 중에 가장 좀 특징적이라고 얘기되는 거는 눈을 감고 좀 정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음악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고요한 상태에서 그런 절제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연주자들에게도 아, 내가 저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잘 찾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심어줬다고
1: 그
0: 하더라고요.
1: 눈을 감고 지휘를 한다는 것은 악보를 다 외운다는 뜻인가요?
0: 사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휘자들이 이제 안보로 그냥 그 긴 곡을 이제 보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지휘복만 들고 나가서 이제 지휘하는 날도 많은데, 카라얀은 거기서 한술 더 써. 나는 뭐볼 필요도 없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왜
1: 단다.
0: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거죠.
1: 아니, 카라얀은 그 일화 중에 그런 것도 있던데요. 어떤 공연 영상 같은 것을 좀 찾아보면 지휘를 하고 있는 자신을 영상으로 담는 장면? 실제로도 그렇게 하기도 했었을까요?
0: 네, 이제 카라얀의 또 가장 이렇게 오늘날 다시 재평가되고 있는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냥 구글 포토 뭐 이런 데다가 그 카라얀이라는 인물의 그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은 그 당시 지휘자들 중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멋진 사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부터 어떤 미디어의 중요성, 그리고 영상 기록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1: 일찌감치 일찍 그 인기 유튜버셨네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옆모습, 그 은빛 은빛의 머리칼이 아름답게 조명을 받아서 빛나는 것과 이 옆모습의 그 실루엣이 가장 멋있게 보이는 그 각도, 이런 것까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아시고, 그 영상을 잘 찍을 수 있도록 그 영상 제작사도 따로 설립을 하셨다고 해요.
1: 그래요.
0: 네, 텔레문디알이라고 하는 영상 제작사를 설립해서 이 부분에서 어느 카메라 앵글로 누구를 잡아야 되는지. 그건 또 이제 음악적인 견해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1: 그렇죠.
0: 저때뭐 바이올린이 가장 멋진 선율을 연주하고 있으니 바이올린을 비춰줘야 한다 하는 것도 있고, 이때는 오케스트라 전체가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멋진 이런 동작을 하니 나를 비춰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직접 다 편집을 하고 앵글까지 계산을 하면서 그런 걸 만들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1: 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음악적인 능력을 잘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돋보이게 하는 방법도 잘 알았던 지휘자네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상 기록이 정말 많고, 그것이 그 당시 이제 카라얀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일종의 퍼스널 브랜드.

0: 이력도 한몫을 할 것이고, 또 어쨌든 이 시기에 베토벤이라고 하는 작곡가를 잘 다루는 것이 지금도 중요하지만 일단 더 훨씬 중요했을 것 같아서 카라얀도 이제 그 베토벤을 굉장히 공들여서 연구하고 또그 기록도 열심히 남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그 CD의 일화에서도 베토벤을 거론했을 정도로 그도 이제 베토벤의 음악적인 중요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카라얀을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했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그래도 떠오르는 것은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도 운명 교향곡인 것 같아요. 그 비장하게 시작하는 그
1: 그렇죠.
0: 느낌. 그게 제가 느끼는 그 카라얀의 새까만 배경 속에서 은빛 머리가 빛나는 그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저에게 이제 카라얀의 대표작이다라고 하는 거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1: 네.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1: 네. 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의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1악장 1962년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0: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1악장 함께 들었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세요. 이 곡 뭐 많은 분들이 빠바바밤 여기서 벌써
1: 그렇죠.
0: 익숙하셨겠습니다만. 네.
1: 네. 이 곡의 이제 가장 유명한 부분. 이 곡을 유명하게 만든 그 음이 딱 처음에 딴딴딴딴 하는 이 네 개의 음이에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운명이라는 그 별명이 붙은 이유도 이제 이 곡을 쓸 무렵에 이제 베토벤이 이제 아, 운명이 나의 방문을 두드린 듯 그 노크 소리다.
0: 네.
1: 혹은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발걸음 소리 같다. 혹은 이렇게 어떤 두드리는 소리로 이제 이해를 해서
0: 네.
1: 이것을 운명 모티브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부르기도 하는데
0: 네.
1: 사실 이런 일화, 이제 베토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거운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서적인 측면으로도 얘기가 많이 되지만 그 서양 음악사에서 이 작품의 굉장히 또 특별한 점은 이 솔솔솔 미라고 하는 네 개의 음을 요모조모 써먹으면서 이 교향곡 전체를 만들어냈다라고
0: 아,
1: 하는 것인데요.
0: 네.
1: 나중에 이제 한 번쯤 나중에 또 더 들어보실 일이 반드시 생기실 텐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 따따따따라고 하는 게 계속 나와요. 이 리듬이 곳곳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영원히 찾을 수 있는데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약간 막 프랙탈 구조처럼
0: 네.
1: 이렇게 작은 구조가 여기에도 있고 크게도 있고 뒤집혀서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곡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곡이에요.
0: 네. 네. 네. 설명을 들으니까 다시 듣고 싶어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댁에서 한번 다시
1: 네.
0: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 첫 번째 그 솔솔솔미가 뭔가 자신에게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두근거림이기도 하면서 뭔가 두려움이기도 하면서 설레임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0세기 지휘자들의 황금 시대를 이끈 두 거장 카라얀과 번스타인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0: 것들이 또 관객들의 마음을 너무 막 많이 사로잡아가지고 네. 그런 게 또 큰 힘을 얻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백윤학 지휘자를 사랑하듯이 당대 이제 20세기에 뉴욕 네. 때 그때 아 빠져들잖아요. 저게 뭔가 있구나 네.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 역할을 이제 지휘자라는 인물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카라얀이 정말
1: 그런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스타인처럼 뭔가 이제 당시에도 뭐 지금보다 클래식을 훨씬 더 많이 향유를 했겠지만 여전히 문턱이 있고 고급 문화로 여겨졌을 텐데 이런 번스타인의 오픈마인드된 어떤 지휘 스타일이
0: 이 레너드 번스타인은 정말 친절한 안내자 네. 그리고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멋진 사람 이런 이미지로 저에게는 딱 기억이 되고 있어요.
1: 네. 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이렇게 지휘도 아주 흥 넘치게 하는 그런 지휘자로 유명합니다만 작곡가로도 유명했다고요?
0: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20세기가 되기 이전까지 많은 작곡가들이 오히려 지휘를 겸했었어요. 아. 왜냐면 이제 작곡을 하는 일은 이제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작곡을 그렇죠. 해서만은 이제 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지휘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직장처럼 일해야 되는 네. 리허설 시간에 맞춰 가서 연습시키고 뭐 다 그런 그렇죠. 약간 행정적인 일도 겸하는 거다 보니까 작곡가들이 생계를 위해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20세기

0: 약간 넘쳐흐르는 음악적 아이디어가 많았었어요.
1: 그 어떻게 주체할 길 없잖아요.
0: 써야죠.
1: 네,
0: 그래서 네.
1: 써야죠.
0: 작곡을 이제 그래서 본인도 계속해서 했었고, 근데 이제 이 작곡을 할때 아주 엄숙한 서양 음악의 그런 정수들, 클래식적인 것만 이제 쓴 것이 아니라 이제 당대 이제 아까 뉴욕에서 그가 접한 다양한 음악 장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훨씬 더 열린 형태의 작품들, 장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지휘계에서 바라보는 번스타인의 그 캐릭터, 그리고 이제 이런 곡들을 쓴 넓은 의미의 장르를 포괄하는 곡을 쓴 작곡가로서의 번스타인을 보는 입장들이 아마 서로 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번스타인 본인도 약간 그런 캐릭터상의 약간의 불일치 같은 것을 좀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말 중에 작곡가들과 있을 때는 내가 지휘자라고 하고 지휘자들과 있을 때는 난 작곡가다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넘치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흥, 끼 이것을 이제 본인의 작곡으로도 많이 풀어냈다고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클래식의 영역에 머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로 활동했던 뉴욕에서 접하게 됐던 뭐 어떤 뮤지컬이나 재즈 이런 것으로도 이제 발현이 됐을 것 같은데 작곡 스타일이 그럼 좀 독특했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곡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뉴욕에서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라고 하면은 카네기홀 이런 클래식 공연장인데

0: 음악적으로 너무너무 재밌고, 저
1: 네.
0: 지금도 앵콜곡으로 이만한 곡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흥겹게 해주는데 이제
1: 그렇죠.
0: 오케스트라로 할수 있는 그런 곡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너무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인기가 많고,
1: 네.
0: 아, 뉴욕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클래식 음악 혹은 이제 서양 음악, 그런 오케스트라 음악 이라고 하는 거는, 아, 요런 모델이 될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작품이었죠.
1: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휘자로서 아까 카라얀을 대표하는 작품 뭐 베토벤의 운명 같은 것이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음악도 들었습니다만 번스타인을 대표하는 공연이나 작품이 있을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작곡가로서의 번스타인이 대표하는 그게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면은 지휘자

0: 일개국에 생중계되어서 정말 많은 정말 억명 단위의 사람들이 시청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번스타인이 회고하기를 내가 이 환이라고 하는 단어, 독일어로는 프로이데라고 하는데 이것을 프라이하이트,
1: 자유.
0: 마침 반응이 이제 또
1: 네.
0: 발음이 비슷해요.
1: 네.
0: 그래서 이것을 바꿔 부른 것, 이 결정을 베토벤도 아마 축복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너무 멋지죠.
1: 너무 멋집니다. 예. 그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선택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 해에 바로 베를린에서 이 공연을 펼쳤다는 것과 또 그것을 환희를 자유로 바꿔 불렀다는 이 모든 스토리가 굉장히 이것 또한 영화적이네요. 네,
0: 그러니까요.
1: 굉장히 이 번스타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좀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서 카라얀과 번스타인이 이제 다른 스타일의 지휘자이고 이 지휘 스타일도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쭉 활동들도 좀 다르게 이어졌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두 사람은 이어갔을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카라얀이 정말 지휘 외길에 이제 딱 집중하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느냐에는 좀 다양하게 열려 있었지만, 일단 난 지휘자로서 멋지게 지휘를 계속한다,
1: 네.
0: 매진한다라는 그 좁은 길을 계속 파고들었다면, 번스타인은 이제 아마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짐작하셨겠지만, 여기저기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클래식이라고 하는 음악을 그의 중심에 이제 두고는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확장할 수 있을까? 그 확산에 많은 관심을.
1: 그런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서 카라얀과 번스타인이 이제 다른 스타일의 지휘자이고 이 지휘 스타일도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쭉 활동들도 좀 다르게 이어졌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두 사람은 이어갔을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회를 하거나
1: 네.
0: 혹은 TV 같은 미디어에 나와서 이제 음악을 직접 설명해 주는 식의 그런 방송 활동들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둘다 어떤 나름의 방식으로 미디어랑 엮여 있었지만, 카라얀은 정말 음악을 더 멋지게 온전하게 보존하는 방식이었다면은
1: 네.
0: 번스타인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음악이 될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에 와 접점을 만들려는 시도들을 굉장히 막 많이 했었죠.
1: 네.
0: 그래서 방향성이 달랐습니다.
1: 그러네요. 이두 사람은 뭐 워낙 지휘계 양대 산맥이자 거장이기 때문에 이두 사람이 지휘한 그 음반은 뭐 엄청났었겠네요. 판매가.
0: 엄청났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주목도 받았고 사랑하던 사람도 많다 보니까 지금의 지휘자들도 이 시대에 이두 사람의 지휘와 약간 같이
1: 영향을 받는다는
0: 경쟁해야 되는, 네, 영향도 받고.
1: 여전히 경쟁을 해야 할 만큼
0: 네.
1: 모두 사망을 했지만 실존하는 것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베토벤 5번의 그 운명을 지휘로 냈다 하면은 이 명반의 반열에 이미 이제 카라얀의 이름들이 막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이걸 넘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계속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계시죠, 두 분도.
1: 네.
0: 네.
1: 아, 번스타인은 유대인 이민자 가정 출신이네요. 그리고

0: 서로 다른 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떤 음악적인 대화, 그리고 동료에 대한 존중,
1: 네.
0: 이런 것이 어떤 다음 공연으로 이어졌지만 여기서 또 끝은 아니고
1: 아,
0: 네,
1: 그래요?
0: 밝혀.
1: 또 다른 스토리가 있나 보죠?
0: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카라얀의 전력 때문에 이제 카네기 홀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긴 했고 이제 전석 매진이 되긴 했는데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의 공연을 우리가 뉴욕에서 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식으로 이제 시위대가 이루어졌고 카라얀은 내가 이제 안심하고 이제 번스타인의 가호 아래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유대계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지? 뒤에서 혹시 뭘 조장을 한게 아니냐?
1: 번스타인이?
0: 예, 네, 그런 오해를 하면서
1: 네. 아, 정말 만날 수 없는 관계군요.
0: 그러니까 그래서
1: 네.
0: 대기실로 찾아온 번스타인을 뭐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막 이런
1: 네.
0: 크고 작은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둘 사이가 언제나 늘 호의적인 관계이기만 하진 않았던 것 같고
1: 네.
0: 굉장히 치밀한 그런 첨예한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엄청나게 서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라이벌 관계였고, 서로 너무나 다른 정체성과 너무 다른 지휘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0: 그런 것 같아요.
1: 근데, 아까까지 좋았거든요. 그 은빛 머리와
0: 네.
1: 절제된 지휘 스타일과, 정말
0: 그쵸.
1: 너무 멋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음악을 아카이빙 하려는 그런 어떤 애정,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나치당에 입당했다는 그것은, 그러니까 음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해명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출세를 위해서 그, 너무나 그 굴곡지고 험난한 그 시기였는데 입당을 한 것이 야망과 욕망이 너무 지나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0: 그쵸.
1: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하네요.
0: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카라얀의 이미지들을 보면 저도 좀 다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20세기에 활동했었던 특히 이제 독일어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1: 네.
0: 그렇게 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었나
1: 그렇죠.
0: 이런 걸 보게
1: 예.
0: 됩니다.
1: 네.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과 맞물려서 역시 이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신다면 언제든 청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 물론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겠죠? 여러분 기분은 어떠신지, 마음까지 혹시 비에 젖지는 않으셨는지 다양한 여러분의 마음 이야기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적셔주고 인간의 갈증을 해소하는 비의 존재를 그린 앨범 가운데 한 곡 준비해봤어요. 그 빗소리 요란하네 듣고 올 텐데요. 홍성현의 장구, 차성은의 소금, 이평은의 가야금, 강성현, 신예인의 탁 연주로 듣고 오시죠.

그 빗소리 요란하네 전해드렸어요. 홍성현의 장구, 차성은의 소금, 이평은의 가야금, 강성현, 신예인의 타악 연주였습니다. 아, 타악 연주만큼이나 지금 비가 시원하게 내리다가 아, 금세 또 살짝 줄었네요. 빗줄기가.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에 미세먼지도 꽃가루도 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날리고 싶은 그 무언가도 함께 씻겨갔으면 좋겠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으실 때는 덩터콩 플레이어 필요한데요. 한 번만 내려받기 해놓으시면 이

길을 가다가 담 너머로 눈을 맞추려 애쓰는 칸나를 본다. 울 안에 여러 꽃들과 함께 심겨졌으련만 칸나꽃은 뿌리만 울 안에 담그고 무료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 은근하게 곁눈질을 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새빨간 꽃잎을 보라. 영락없이 농염한 여인네 입술이다. 칸나는 덩쿨 장미처럼 무모하게 담을 넘지는 않는다.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어 의식 너머의 세상을 은밀하게 넘보다 몰래한 사랑에 저리 꽃잎이 애처롭게 고운가 보다. 한동안 내 안에 합류하지 못한 채 수없이 반란을 일으키던 사랑니도 저러했을까? 한철 불꽃처럼

양강석 외 여러분의 연주로 Farewell 전해드렸어요.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연주곡이었는데요. 이 Farewell이라는 게 잘 지내라면서 축복해주는 작별 인사를 뜻하는 단어예요. Farewell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채영의 칸나의 담장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사랑니를 빼다가 뿌리가 남았다. 생각만 해도 막 턱끝이 치릿치릿해지면서 또 몰입하게 되는 느낌이 있네요. 그 아픈 사랑니 뿌리를 잇몸 속에 묻어두고 불현듯 찾아오는 아련한 통증을 비밀스러운 옛 추억처럼 여기는 그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내용이었어요. 네, 생각해보면 가장 늦게 태어나서 가장 먼저 뽑혀나가는 게 이 사랑니의

사랑 타령 둘 전해드렸는데요. 한강수 타령,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 밀양아리랑까지 사랑의 노래를 그린 곡 듣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도 사랑의 축원을 노래한 곡 만나볼게요. 악단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빠라빠라뿌리 춘향가의 사랑가, 밀양아리랑까지 사랑의 노래를 그린 곡 듣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도 사랑의 축원을 노래한 곡 만나볼게요. 악단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빠라빠라밤 전해드립니다.

내리는 비에 차라도 한잔 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핫지와 에리의 노래와 연주로 차라도 한잔 듣고 오셨고요. 자, 음악 여르는 마루 1부 끝곡.

0: 호출부 HLQA
1: 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동해바다 듣고 오셨어요. 윤석철의 피처링, 김유리 소울소스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2부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는 오늘 수요일이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준비하고 있는데요.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자,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굴로사령들 수작하는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의 노래와 연주로 만선 전해드렸습니다.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의 노래와 연주로 만선 전해드렸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영남권에서 개최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정판 특별여권도 오늘 오후 2시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별여권도 발급받으셔서 곳곳을 누리시면서 다양한 경험, 또 그냥 걷기만 해도 사실은 좀 즐겁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음 맞는 사람들과 걸으면서 좋은 추억들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루츠 리듬의 노래와 연주로 걷다 보니 듣고 올게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0: 이렇게 능청스럽게 양쪽 사령의 소매를 붙잡고 왜 문 앞에서 망설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며 자기 방으로 끌어들입니다.
1: 사또가 부르니 빨리 가셔야 합니다!
0: 하면서도 춘향이 내온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시는 사령들. 춘향을 잡으러 서슬퍼렇게 들이닥쳤던 사령들이 이 야무진 대접과 맛좋은 술에 봄날 얼음 녹듯 스르르 풀려버리고 말죠. 게다가 눈치 빠른 춘향이가 괴문을 열고 돈 10량까지 내놓으며 가는 길에 술이나 한 잔 더 하시라고 건네니 사령들은 입이 찢어집니다.
1: 아서라, 우리 사이에 돈이라니.
0: 그러면서도 새 사또의 마수거리라 생각하고 돈을 엉덩이 춤에 꽉 차고 일어서죠.
1: 걱정 마소. 설마 곤장이 그렇게 무섭겠소? 걱정 마시오.
0: 그렇게 큰 소리를 탕탕 치고는 돌아가면서 신이나
1: 백구야, 달아나지 마라. 잡으러 가는 거 아니다 하고

유언자 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비부를 짓고 내가 눈이 다가

콩쌉싸리 콩콩이 있구나 수분한 개느리 남의 개를 끓이지키나 문틈으로 가만 내 담은 이 사주하오

0: 분부가 성화독촉이니 어서 급히 들어가세. 알심 있는 춘향이가 맛 좋은 술 내놓고 권하니 어찌 먹어놨든지 사령들이 술이 다뿍 취하여 춘향방을 저희 문간방으로 알고 침을 탁탁 뱉으며 함부로 말을 허겄다. 여봐라 춘향, 들어가는 게 옳겠나? 아니 들어가는 게 옳겠나? 어? 눈치 빠른 춘향이가 괴문 열고 돈 열량 내놓으며 펀순에 오라보니 들어가시다가 남문한 맛 좋은 술집에 가서 내 말 이루고 술 한 잔씩 나눠 자시고 들어가시기에 사령들이 돈을 보더니 어서 이 사람아 우리 다에 돈이라니 당한 말인가 와서 한 사령이 썩 뭐라는 거니 에라 녀석아 세삿돈 마수부 재미니 받아두어 어? 돈을 들어 엉덩이 꽉 차고 일어나며 간두서 간두 설마 권장에 다갈 바가 치며 형량에 반을 바가 칠까? 들어가서 어? 들어가 걱정 말소. 저희끼리 가며 백구타령을 하는디 그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백구야 백구야 백구야 백구야 백구야 꽁정되어 더러나지 말으라. 나 그루어를 잡으러 내 안 간다. 오륜춘광 경조운데 백마근 변호소년들아 소년들 어유 속 차른다. 너 우리 섭에서 어? 어? 그 녀석 제법하는걸? 일이 허였다 허되 소리하는 사람은 재담이었다.
1: 김소희 명창의 애절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소리로 춘향가족 굴로사령들 수작하는 대목 듣고 왔어요. 특히 이 대목에 등장하는 갈까보다는 춘향이의 애절한 마음이 워낙 잘 녹아있어서 요즘에 국악 크로스오버나 또 가요 형식으로도 리메이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노래이기도 해요. 방 안에서 갈까보다를 부르면서 눈물 짓던 그 비장한 분위기가 사령들이 들이닥치자마자 술과 돈이 오가는 유쾌한 소동곡으로 반전되는 흐름이 참 매력적인 대목이죠. 우리가 흔히 판소리라고 하면 엄숙하거나 서글픈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대목을 듣고 있으면 양반들의 권력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서민들의 당당함, 또 인간적인 속물성을 귀엽게 비꼬는 조상들의 위트가 느껴지죠. 걱정 마소. 설마 곤장이 그렇게 무섭기야 하겠소? 하면서 돈 열량에 춘향이 편을 들잖아요. 그러면서 철없이 백구타령을 부르는 사령들의 모습은 실소가 터져 나오는 대목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유쾌한 소동극도 잠시뿐이죠. 춘향이는 결국 사또 앞에 끌려가서 모진 형벌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같습니다. 고즈넉한 달 아래에서 하염없이 님을 기다리면서 님에게 안부를 묻는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 소동극도 잠시뿐이죠. 춘향이는 결국 사또 앞에 끌려가서 모진 형벌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쉽게 넘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군로사령들 수작하는 대목을 김소희 명창의 소리, 김명환 명고의 북장단으로 듣고 왔습니다. 고즈넉한 달 아래에서 하염없이 님을 기다리면서 님에게 안부를 묻는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에요. 조이 앙상블의 노래와 연주로 그리는 편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경북 임실 옥정호를 지나는데 호수가 도로가 꽉 막혀서 진입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꽃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멀리서나마 화려하게 수놓아진 붉은 꽃 양귀비, 탐스러운 작약꽃 보는데 아쉽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지금 이 계절 전국의 꽃 명소들은 아마 다 비슷한 풍경일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찬란한 꽃 구경의 성수기인데요. 문득 햇살 아래 수많은 관객을 마주한 저 꽃들의 마음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마음껏 뽐낼 수 있어서 즐거워하고 있으려나요? 꽃도 사람도 저마다 눈부신 시절을 지나는 요즘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있는데요. 진도 북놀이를 바탕으로 진도 사람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남도 특유의 깊은 정서와 힘있는 춤사위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월 30일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함께하는 국악의 향연이 마련됩니다. 합주와 해금독주, 판소리, 무용, 남도민요까지 다양한 무대를 통해 남도국악의 풍성한 매력을 전해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과 남도에서 이어지는 주말 국악 무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음악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전통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5회 무향춤 페스티벌이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페스티벌은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전통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하나의 춤축제로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전통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대에선 나흘 동안 다양한 전통춤 공연이 이어집니다. 태평무, 승무, 부채춤, 살풀이춤, 교방 국거리춤, 설장구춤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우리 춤들이 무대를 채우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엔 서울국제문화예술협회가 선정한 32명의 춤꾼들이 참여해 저마다의 개성과 호흡이 담긴 춤사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이번 페스티벌은 공연뿐 아니라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울 남산국악당 야외 잔디마당에선 한국 전통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전통춤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학술 콜로키움도 마련됩니다. 여기에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보유자인 양성옥 명무가 들려주는 춤의 길 담아

0: 나와야
1: 그거,
0: 되는데
1: 그게 뭐라고 그게 엉키지?
2: 우리가 아 그게 잘 안 돼.
1: 읽는 순간부터 뭔가 불편한 거예요 계속. 하지만 여러분은 마음껏
0: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투의 성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속상한 일, 좋은 일, 자랑하고 싶은 일 마구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1: 6410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북 영천 효지길 외딴 집입니다. 제 나이가 72인데요. 원래 평소에 국악을 좋아했었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못 듣고 있다가 타 방송만 들었었는데 어느 여친이 들어보라고 제발 들어보라고 너한테 딱이다 오.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래서 오늘부터는 쭉 가볼게요 하고 깔끔하게 오. 남겨주셨습니다. 오. 좋은 지인을 두셨네.
0: 그러게요.
1: 아, 반갑습니다. 진짜 국악방송 좋으니까요. 또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여기서 좋은 국악들 많이 많이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은 약간 진짜 무해한 방송인 것 같아요.
1: 그죠.
0: 그러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깊은 방송.
1: 버릴 게 없어요.
0: 네.
1: 맞아요.
0: 부채도사님께서는 비 오니까 지글지글 김치전 먹고 싶어요.
1: 아, 좋다.
0: 김치전. 오늘 김치전이다.
1: 김치전도 먹고 싶고 진짜. 네. 아이고야. 2919님께서 저는 우리 아내를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예.
1: 1983년 3월 27일 행당동 무학 예식장에서 낀 신랑 신부 나일론 장갑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녀 한복 버선 등등등 등도요. 대단하죠? 그때가 엄청 좋았는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하시면서. 와, 아직도 그걸 간직하고 계시는구나.
0: 그러게요. 이게 바로 타임머신이죠.
1: 아,
0: 만지는 순간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1: 이야, 아. 장갑까지 안 버리셨구나. 왠지 다짐 아니셨을까 싶기도 하네요.
0: 그럴 수도 있고.
1: 그때 그 초심으로 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살리라. 약간
0: 뭐 그럴 수도 있죠.
1: 마인드가 네.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0: 그냥 물건은 그냥 물건으로 본 게 아니죠.
1: 네. 네,
0: 추억으로 본 거고.
1: 그렇지.
0: 딱 그 뭐, 장갑 낄 때 다시 그때 그 설렘, 떨림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1: 뭐 이 사람과의 어떤 증표,
0: 네.
1: 반지와 또 다른 어떤 것들 약간 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0: 마음이 깊으신 분 같고.
1: 그러니까.
0: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아, 집안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으시겠구나라는 정도는 또 알 수가 있겠죠.
1: 얘도 추억이 있어서 못 버리고
0: 하나도 네. 못 버려.
1: 요거
0: 버릴 게 없어.
1: 전축 안 되지만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샀으니까 요것도 전축도 안
0: 버리고. 평수 잡아먹는 전축도 있을 에. 테고. 뭐 선택의 문제죠.
1: 그렇습니다.
0: 예, 좋습니다. 9933님의 메시지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사는 50대 아저씨입니다. 경북 영천 출장 가는 길에 잠시 글 남겨봅니다.
1: 잘하셨어요.
0: 아침마다 고2 아들 차로 출근길에 이제 등교를 제 차로 같이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네요. 그냥 가면 아들이 버스 타고 가야 되고 깨우자니 더 자게 두고 싶고 혼자 일어나서 하면 좋겠는데 요즘 고등학생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1: 뭐 늦게까지 또 공부할 테고 네. 새벽까지 그리고 아침 또 진짜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진짜.
0: 저도 진짜 지금은 뭐 5시 6시에 일어나지만
1: 네.
0: 학교 다닐 때 진짜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곤욕이었어요.
1: 아, 힘들었어.
0: 정말 정말 못 일어났어요.
1: 맞아. 네. 힘들어 힘들어. 한때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남자 4명에서 한 친구 집에서 잤어요. 이제 어머님이 처음에는 왕자님들 일어나세요 이렇게 딱 해주시더라고.
0: 아, 예.
1: 어머님이
0: 네. 네.
1: 왕자님들 일어나세요 네. 한 3번 정도 딱 말씀하시더니 4번째
0: 모두 전환되죠?
1: 야, 야, 삐삐삐 안 일어나냐?
0: 자연스러운 빌드업이죠.
1: 네.
0: 친숙합니다.
1: 바로 일어나가지고 네. 네, 씻고 네. 기억이 납니다.
0: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건들이 들어오죠. 뭐 기다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이 그치. 들어올 수도 있죠.
1: 공중부양에서 오잖아.
0: 그럴 수 있죠.
1: 에, 약간 에. 나한테로 이렇게 투척이 그쵸. 되고
0: 물건을 오히려 뺏을 수 있죠.
1: 에.
0: 이불을 뺏거나 그럴 수 있고
1: 왕자님들 할 때 일어나야 돼요.
0: 맞아요. 근데 그게 되냐고 마음 먹은다고.
1: 그만큼 이제 성장기 때 또 고등학교 때는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는
0: 진짜 힘들어요.
1: 고생 많으십니다.

0: 아수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서도 밴드의 사랑가 듣고 왔고요.
1: 네.
0: 예, 공모전 꼭 채택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1: 네.
0: 띄워드렸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속상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자랑하고 싶은 일 있으시면 저희와 공유해 주시고요.
0: 네.
1: 4748님께서는 어제부터 단골 손님입니다.
0: 아.
1: 알죠? 김천에 비가 오고 있어요. 시니어 일하러 다니는 70살 도율 할머니예요. 하셨어요.
0: 할머니세요?
1: 할머니시고.
0: 근데 지금 일하러 가시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심하십시오.
1: 그러게요.
0: 네. 그래도 이제

0: 진짜 비 오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네. 그래요. 오늘 하지 마시고 오늘 편안하게 방송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도 있죠.
1: 방송 듣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0: 그거는 해야 돼요.
1: 아,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0: 그거는 해야 돼요.
1: 아. 네.
0: 뭐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네. 저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1: 뭐라고요?
0: 숨을 쉬냐? 이렇게.
1: 아. 네.
0: 숨 쉬는 겁니다.
1: 아,
0: 방송 청취는 네. 생존이에요.
1: 바투의 상사디아는 숨이다.
0: 숨이에요. 아. 호흡이고
1: 호흡이다.
0: 일상이고
1: 산소다.
0: 그렇습니다.
1: 산소 목소리들이 왜 이래 이거?
0: 아, 깔끔하죠.
1: 네. 아, 부산에 사시는 노경수님께서도 부산에도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2부 네. 정준필 씨 기다리고 있어요 하시면서 메시지 남겨주셨고 홍명숙 님도 네. 아, 오늘 정준필 님 오시네요 하시면서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시네요. 아,
0: 팬분들이 많습니다.
1: 그러게요. 자, 오늘 끼룩끼룩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준필 씨가 오시는데 이분도 진짜 끼쟁이시더라고요.
0: 끼로 따지면 이분이 진짜 재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정준필 재벌설.

소름만 돌아든다. 유량은 와지고 바람 물질 헌게 잦아진 날 갈 길은 절이 마.

민원군 임당소라 광풍이 되자 오고 어른이 싸우난도 병력이 일어난도 갈게롭다 소중고 혼잡기 잡신 심청을 지게 보랴오고 썩떨매기 난 소리에 풍파강사 속고 날지 선인들이 황황대고 고사기구를 차려 삼살로와 벌짓고 근소잡아 해트리고 동훗술 삼색실과 오색탄수 맞춰놓고 선두잡아 근갈고 여기를

0: 춥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1: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0: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0: 똑딱이 퀴즈.
1: 노래하고 싶다.
0: 노래하고 싶다.
1: 이것저것
0: 이놈 저놈
1: 묻지마
0: 따지지마
1: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3: 바투의 상사디아.
4: 봄다
5: 상컬리.
4: 이번 주말부터 장미 축제 하는 곳들이 엄청 많네요. 저 사실 꽃을 굉장히 좋아해서 플로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5: 플로리스트라면 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 말인가요?
4: 그쵸 그쵸. 근데 봉다 플로리스트라고 해서 저는 서양에서 건너온 직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도 궁에서 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플로리스트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5: 조선의 플로리스트, 꽃에 관한 장인, 즉 화장을 말하는군요.
4: 맞아요. 왕비의 머리 장식부터 장원 급제자에게 내리는 어사화까지 다 꽃을 다루는 장인, 화장의 손길에서 탄생했대요.
5: 생화뿐만이 아니라 종이로 만든 지화도 화장들이 한땀 한땀 염색부터 자르고 붙여서 만들었다고 하죠.
4: 맞아요. 게다가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생화를 꺾어 장식하는 것을 법으로 금했대요. 그래서 조선시대 땐 생화보다 장중하고 화려한 종이로 만든 지화나 비단으로 만든 채화로 형형색색의 꽃을 만들었대요.
5: 조선시대 궁중채화는 궁중음악과 음식, 무용, 그림과 함께 아주 귀한 궁중문화 중 하나죠. 조선시대 궁중채화는 궁궐에 소속된 전문 화장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0: 으로 만든 채화로 형형색색의 꽃을 만들었대요.
1: 조선시대 궁중채화는 궁중음악과 음식, 무용, 그림과 함께 아주 귀한 궁중문화 중 하나죠. 조선시대 궁중채화는 궁궐에 소속된 전문 화장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기록에 보면 궁중에 꽃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죠.
0: 어머나 세상에, 정말이지 봉도는 나랑 얘기가 너무 잘 통해요. 봉도, 그러지 말고 우리 주말에 장미축제 같이 보러 갈래요?
1: 여보세요? 아, 예. 아, 예.

0: iOS의 백만송이 장미 듣고 왔고요.
1: 네.
0: 오늘 알쓴신 K에서는요. 조선시대에 궁궐 플로리스트가 있다라는 거 화장
1: 네.
0: 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 궁중에 이제 꽃일을 담당하는 화장 사람이 이제 수십 명에 이르렀다.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기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있는 첫 번째 퀴즈 갑니다. 이른 더위 때문에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방역이 시작됐던데요. 말라리아 예방의 지름길은 안 물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1차 퇴치를 달성한 바 있지만 1993년 환자 재발생 이후 매년 600여 명 수준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는데요. 자, 문제 드립니다. 말라리아는 이탈리아어로 이것을 뜻하는 건데요. 몰랐네요. 18세기 서구에서는 말라리아가 모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전파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름으로 붙여진 건데 말라리아의 뜻은 무엇일까요?
0: 이태리 말이었군요.

0: 상한 과일로부터 전파됐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은 나쁜 공기 때문에 전파된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더러운 물? 1번 상한 과일, 2번 나쁜 공기, 3번 더러운 물. 알겠습니다.
1: 이제 가정법으로 네. 힌트를 위해서 실제로 말라리아가 그 18세기 때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얘를 통해서 전파됐다고 하면 18세기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0: 그치. 네. 맞아요.
1: 네. 대기 그죠? 상태라든지.
0: 네.
1: 네? 네. 그렇잖아요.
0: 대기 상태는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나?
1: 아니 대기하라고. 자 준비 씨 밖에 대기하세요.
0: 아 기다리라고.
1: 지금 대기 상태야. 대기 상태.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준비 씨 지금 대기 상태.
0: 대기 상태. 청정기. 그렇죠. 해야지.
1: 아, 네. 맞아요.
0: 그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필터링 해야죠.
0: 네네네네.
1: 자 18세기 서구에서는 말라리아가 모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전파됐다라고 믿어서. 말레아
0: 하나밖에 없지 않나?
1: 아니 대기하라고. 자 준비 씨 밖에 대기하세요.
0: 아 기다리라고.
1: 지금 대기 상태야. 대기
0: 아,
1: 상태.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준비 씨 지금 대기 상태.
0: 대기 상태. 청정기.
1: 그렇죠.
0: 해야지.
1: 아, 네. 맞아요.
0: 그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필터링 해야죠.
0: 네네네네.
1: 자 18세기 서구에서는 말라리아가 모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전파됐다라고 믿어서 말라리아 이름이 예, 이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0: 말레리아? 오늘 왜 이렇게 옹알이
1: 모르겠어요.
0: 계속 귀여움으로 오늘 가네요.
1: 아 귀엽나요?
0: 네.
1: 죄송합니다.
0: 자 정답 발표할까요?
1: 네.
0: 아 요거가 모기를 매개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1897년 영국 의사 로널드 로스가 알아냈다고 하는데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나쁜 공기가 정답이었습니다.
1: 네. 나쁜 공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2928님.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운데 모기도 무섭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자, 떡 선물의 주인공 그래요. 2928님께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네.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히시고요. 유산균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통해서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 집중관리는 위험성 신속 전파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홍수 정보 심각 단계를 안전 안

0: 나도 그 생각인데. 나
1: 플러팅은 이제 약간 썸에서 조금 더 그 뭔가 매력 발산 쪽이라면 얘는 약간 좀 더 들이대는 들이미는 소위 말해 나 어때? 약간
0: 친구끼리 남자애들끼리 어? 예. 술 한 잔 먹어 그러면서
1: 네.
0: 야, 나 진짜 고백할까 말까.
1: 아 고백?
0: 어 예, 고백할까 고백. 말까.
1: 예.
0: 어? 어떡하지? 어이구.
1: 예. 플러팅은 이제 MZ세대, 젠지세대들의 언어라면 우리 때는 그런 말은 없었어요.
0: 예.
1: 썸이란 말도 없었을 때가 있었고.
0: 그렇습니다.
1: 근데 썸에서 플러팅으로 진화했었고 사실 그전에는 사실 요 말로 다 했죠.
0: 그렇습니다.
1: 고백이라고 말하기엔 뭔가 부끄러울 때.
0: 그치. 야,
1: 약간 허세가 들어간 말로.
0: 어.
1: 야, 나 한번 해볼까?
0: 뭐래?
1: 아? 어? 약간 이렇게.
0: 자, 요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

0: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도예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서 전통 공예의 세계를 소개하고 체험하게 해준대요.
1: 야, 좋다. 아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통 공예가라는 직업의 세계도 만나게 한다는데, 미래의 전통을 키워나갈 우리 학생들에게 전통과 전통 관련 직업을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 아, 진짜 좋네.
0: 그러게. 전통 도예부터 다양한 전통 문화 속에 있는 직업들 더 많이 알리고 교육 현장에서 소개되면 좋겠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20일 수요일 2부 첫 곡은 추다의 차지스의 좋다 잘한다 좋다 듣고 왔습니다.
1: 좋은 프로그램이 있네요. 충남 부여군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서 백제기화문화관에서요 전통공예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네. 네. 새학기였던 지난 3월에 시작해서 12월 23일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되는 전통문화체험 현장인데요.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은 물론이고 잘 몰랐던 학생들에게도 전통문화를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면 체험하다 보면 이거 나 직업적으로 선택해도 되겠는데? 그치. 한번 가고 싶다.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1: 전통문화 안에서도 직업의 세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0: 엄청 많아요.
1: 뭐 전통 도예부터 악기장, 한복 디자이너, 한식 요리사, 그리고 또 목수 등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의 이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고요.
0: 네. 네.
1: 또 더불어서 뭐 이런 팔로까지도 뭔가 시스템화 된다면
0: 유통
1: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지켜봐야죠. 예. 네. 한꺼번에 막 그렇게 다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비전이 보여야 또 학생들이 그래 내 인생을 여기 한번 걸어볼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렇죠. 네. 또 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내가 비전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커지니까.
1: 그렇지. 네.
0: 어쨌든 뭐 여러모로 좀 시장이 커지면 좋겠습니다.
1: 네,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0: 그럼요.
1: 차츰차츰 또 발전되어 가겠죠.
0: 네. 네,
1: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야 오늘 드디어 이분의 끼리들을 엿볼 수가 있겠네요.
0: 그러게요.
1: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정준필 씨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0: 선생님께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남도 음악을 주로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네. 경기민요 전공자가 이제 좀 장단을 배우러 왔어요 하니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어 그래? 그러면서 그럼 너 혹시 뭐 남도 음악 좋아하니? 그랬는데 제가 평소에 그 판소리 안양년 선생님이랑 조상현 선생님 음악을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좀 이런 음악을 좋아한다 그렇게 저희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한번 곡법을 통해서 한번 남도를 좀 느껴보는 게 어때? 하면서 이제 곡법을 같이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1: 그래가지고 배운 지 얼마 만에 대회 나가신 거예요?
0: 그때 이제 한 3개월 정도 하고 이제 쭉 꾸준히 나가다가 네. 작년에 이제 일반부에서 이제 네 기회가 좋게 수상하게 됐습니다.
2: 이야. 그러면은 경기 소리꾼인데 남도 소리를 이렇게 배워 이제 체험이죠 사실상 네네. 소리는 체험이고 곡법을 이제 배우신 거고 네네. 약간 경기 소리에도 영향을 주던가요?
0: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2: 왜냐면 예를 들면 어떤 거?
0: 그 판소리 안에 쓰이는 장단이 또 따로 있고 맞아요. 또 경서도 소리에서 쓰이는 장단이 있는데 네. 그 판소리의 장단과 그 음악 뭐 식임새 그런 좀 음악적 그걸 좀 이해를 하면서 제가 부르는 민요에 있어서도 좀 더 고찰하게 된 것 같고 그

0: 됐습니까?
1: 아, 조율 끝났습니까? 네. 자. 자, 근데 그나저나 노래가락이랑 청춘과 창부 타령 해주신다고 네. 하셨어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정준필 씨의 라이브입니다.

0: 야.
1: 끝났어요? 아이, 더 듣고 싶다.
0: 야.
1: 아이, 너무 좋은데요?
2: 아, 진짜 와. 저도 와, 이런 저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826님께서
1: 예.
2: 아, 굉장히 여유 있고 느긋한 그런 소리입니다. 장구 메고 소리 하시는 모습이 최청남 명인이 생각이 납니다.
1: 하시면서. 그러게요. 전태용 선생님도 생각나고 아, 또 이응관 선생님도 좀 아, 있어요.
2: 그러니까.
1: 네, 너무 좋은데요.
3: 영광입니다.
1: 비도 오는데 어찌 이리도 부드럽게 잘 넘어가십니까? 살살 동네이에 하신 1716님. 또 아유, 문자가 엄청 많네요.
2: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쩜 저렇게 잘하나. 정말 잘 하시네요. 잘생기고 노래도 너무너무 좋고.
1: 그러니까
2: 김종인 님도 남.
1: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랑 이제 딱 소리 하실 때랑 약간 표정이 다른 거 알고 계세요?
3: 아, 예, 좀 그런 얘기 많이 듣어요.
1: 입 모양도 달라지시고 네. 얼굴 표정도 달라지시고 굉장히 기분 좋아져요.
3: 아, 평소에도 좀 그럼 그럴 수 있게
1: 됐습니다. 아, 아, 예. 아, 뭐 굳이 저 때문에 뭐 아, 그런 건 좀 그렇고.
2: 지금 30대가 아직 안 되신
3: 네,
2: 거죠?
3: 저 27살입니다.
1: 아,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잘 하셔?
3: 아,
2: 그러게.
1: 예. 그리고 안 떨려요?
3: 아,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
1: 그러시죠. 아, 그래요?
3: 꼭꼭 참고 이제 노래를 더 생각하면서.
1: 너무너무나도 연륜이 느껴지는 여유로움이었거든요.
2: 그 신기한 게 네. 지금 연희 또 뭐 이런 또 뭘 많이 배우셨죠?
3: 아, 이제 뭐 연희 제가 뭐 연희 전공자만큼 하는 거는 아닌데
1: 네.
3: 좀 이런 이제 민요라는 분야가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판소리는 뭐 창극이라는 분야가 있듯이
1: 네.
3: 좀 경서도 소리에도 좀 극적인 요소나 이렇게 좀 볼거리가 많은 이런 작품을 한번 만들고 싶은 마음에 좀 연희를 좀 많이 찾아보고 좀 제가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아, 네. 경기 소리와 극을 접목한
3: 네네네.
1: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3: 네네.
1: 그런 시도들이 없지는 않았죠.
3: 네네 뭐 이제 뭐 연희적인 거를 생각하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응관 선생님이나 네. 그 뭐 최창남 선생님, 박성호 선생님 예전에 그 이렇게 장구를 메다가 네. 조금 이제 업이 되시면 막 아까 네. 막 저는 이제 감히 흉내도 못 내는데 네. 막 장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근데 아. 이렇게 장구를 이렇게 돌리셨다고
1: 아~
3: 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제 저희 선생님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셨었는데
1: 네.
3: 그래서 저는 그게 아 옛날에 뭐 하면은 다 이게 되나 보다 하고
1: 아~
3: 이제 그래서 이걸 저도 한번 돌려봤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장구를 돌려봤는데
1: 네.
3: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나가도 될지 모르는데 군대에서 이제 제가 해군군악대를 나왔는데
1: 아~
3: 네 거기서 이렇게 이걸 하다가 그때 마침 연희하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죽방울이라고
1: 네.
3: 이렇게 장구통 모양까지 생긴 이런
1: 후임이었어요?
3: 네 후임이었어요.
1: 네.
3: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제가 한 상병쯤이었던 것 같아요.
1: 어,
3: 그 친구가
1: 예.
3: 막내로 들어오고
1: 아유 까마득하다. 예.
3: 그래가지고 어, 저거 한번 배우면 재밌겠다.
1: 죽방울이요?
3: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걸 해서 이제 그 친구를 좀 그때는 좀 부조렸던 것 같은데
1: 아니죠 뭐 군대인데
3: 저녁에 좀 시간 좀 괜찮냐
1: 예.
3: 그래가지고 커피 한잔 사줄 테니까 좀 합주실에서 보자.
1: 그래가지고
3: 예. 내가 좀 이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예. 이제 그때 제가 죽방울이란 걸 조금 이제
1: 배웠었어요.
3: 네 처음에는 그냥 이제 군대이기도 하고 예. 그런 걸 한번 좀 이제 아니면 언제 배우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아 뭔가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 조금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어허.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번화랑 뭐 죽방울이랑
1: 네. 이게
3: 제가 하는 경기 소리랑
1: 네.
3: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연희 하시는 분들이 네. 하는 제담의 또 쪼도 있고
1: 맞아요.
3: 또 저희 소리꾼들이 하는 그 특유의 또 제담의 네, 맛이 맞아요. 있잖아요.
1: 네.
3: 그래서 좀 그런 걸 결합해서 제가 졸업 연주회 때 이렇게 아하. 작품을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한 만든 게 있고
1: 이제,
3: 네. 그래서
1: 그럼 실제로 본인이 극작도 하시고
3: 네,
1: 연출도 하시고
3: 극작 연출이라는 좀 어휘는 좀 안 어울리는데
1: 아, 예.
3: 제가 이렇게 좀 구성한 작품으로
1: 아,
3: 네, 하나를 선보이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뭐 다른 여러 공연에서도 조금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2: 그 졸업 연주회 때 했던 그 극작 했던 작품은 또 다른 데서도 올린 적이 있으신가요?
3: 네, 그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에 저희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1: 네.
3: 하는 그

0: 명절마다 하는 아티스파 시리즈 그에서 서희철 가단 팀과
1: 네.
0: 협업해가지고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
2: 그래요.
0: 네네.
2: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이 알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그냥 어떤 이야기를 이런 연희적인 요소와 함께 들려주는 거예요.
0: 가장 제가 이거 만들면서 고민했던 거는
2: 네.
0: 이제 죽방울도 배웠고 뭐 번화도 배웠고
2: 네.
0: 이제 소리 이제 무대에서 실연을 할때
2: 네.
0: 이제 뭐 소리꾼이 뭐 죽방울도 하고 번화도 하고 노래도 하네 했을 때 이제 뭐가 과연 차별성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2: 네.
0: 이제 좀 어쨌든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니까
2: 그렇죠.
0: 어쨌든 지금 죽방울도 돌아가고 저희 뭐 경기 소리도 특히 막 식임새 뭐잘 굴러간다
2: 그렇죠.
0: 잘 돌아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 세상은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고
2: 아,
0: 뭐 태양계가 공전을 하고 우리가 뭐야 우리 돌고 도는 인생인데
2: 네.
0: 뭐야 요즘 야 세상이 미쳐 돌았어 막 이런 말 하는 것처럼
2: 아하.
0: 그렇게 이렇게 돌고 도는 세상 속에서 저희 그 경기 소리의 서울굿 그 제담의 특유를 가져와서 옛날에 뭐 이런 재주를 잘 돌리는 대감이 있었는데 요즘 세상을 보니까 아 요즘 세상이 지금 잘못 돌아간다
2: 아하.
0: 거꾸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내이 재주로 이 세상을 다시 올바르게 돌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재담 그게 형태로 제가 좀 만든 작품이
2: 재밌다.
0: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다 다른 분야일 수 있고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겹쳐 보이거든요. 그 겹치는 지점들을 찾아서 구성을 해서 그걸로 공연으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혹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긁어주고 약간 시원하게 풀어주고 이런 성격으로 작품을 만드신 거군요.
0: 맞습니다.
2: 오호. 오늘 두 번째 라이브가 그 작품의 한 부분을 들려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0: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연희적인 거다 보니까 좀
2: 네.
0: 고민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2: 예.
0: 이거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압축을 해야 될까 하다가
2: 아, 네네.
0: 제가 이제 뭐 무대에서 선보였고 그리고 좀 오늘 좀 맞춰서 그 제담 조금이랑 좀
2: 오.
0: 공간은 좀 좁지만
2: 예.
0: 제가 여기 죽방울 한번
2: 죽방울. 드디어 죽방울 가져오셨어요.
0: 가져왔습니다.
2: 야.
0: 그래서 좀 이게 사실 좀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2: 네.
0: 이게 하다 보면 좀 이제 떨어뜨릴 위험도 있고 좀
2: 아하.
0: 리스크가 있는데 최대한 압축해서
2: 아.
0: 한번 축약해서 한번 좀 조금 진짜 맛보기로 좀 짜봤습니다.
1: 이게 공간이 높아야 되거든. 그래야 더
2: 승부가
1: 볼 수가 있는데
2: 중요하구나. 네.
1: 무릎 꿇고 하면 안 돼요?
0: 무릎 꿇고 하는 거는 제가 다음에 좀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 한번
2: 아니,
0: 선보여서
2: 다음에
0: 해보겠습니다.
2: 안 하셔도
0: 아예
2: 괜찮습니다. 굳이 저희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1: 자 제목이 돌려라 세상 만사입니다. 자 자리 해주시고 요거 죽방울을 직접 보시면 좋거든요.
2: 그러게요.
1: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2: 아까 잠깐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1: 신기해.
2: 저기 이제 어떤 화려함을 더 추구하자면 막 이렇게 돌리고 던지고 막 이런
1: 있어.
2: 것도 있는데
1: 있더라고.
2: 공간상 거기까지는 못
1: 예.
2: 갔지만은 그래도 아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1: 자,
2: 무대니까 많은 분들
1: 네.
2: 기대해 주시고 지금 문자 소개를 다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많이
1: 감사합니다.
2: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2: 자, 어떻게 그러면 제가 장단 쳐야 되죠?
1: 그럼요.
2: 예, 제가 쳐야 되고
1: 네.
2: 저희가 보니까 대본 보니까 저희도 무슨 뭐 대사 한마디씩이
1: 있어.
2: 있어요.
0: 또 재담극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또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또 선생님들도 많이 좀 추임새나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 제가 사실 연희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2: 네.
0: 다소 좀 실수가 있다.

0: 보자.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단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야 여기 좁은 공간에 사람들 참 많이 모여있다. 아 여보 아이 그러나저나 이게 무슨 방송인데 이렇게 듣는 사람도 많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
1: 아유 오늘 바트의 상사디야 국악 신인 발굴쇼 끼룩끼룩 하는 날인데.
0: 그렇지 그렇지.
1: 아이 지금 어느 대감님이 오셨나요?
0: 뭐냐 너가 써준 대로 말도 따박따박 잘하는구나.
1: 안 틀렸어요?
0: 네 이거 대본에 없습니다. 즉흥이에요. 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만 살을 돌리는 제주의 신 둥글대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허구자
2: 허구자 진짜 엄청난 대감님이 오셨네요.
0: 그렇지 그렇지.
2: 아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0: 뭐냐 아 우리 대감이 말이야 이 세상 만물을 돌리는 제주로다가 이 둥근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 돌고 도는 세상 속에서 사는데
1: 그러지.
0: 요즘 돌이켜보면 이 세상이 잘 돌아가기는 거냥 영 거꾸로 돌아가는 거.
1: 쓰고.
0: 선생님들한테는 따박따박 말 됐구나. 아니 선배들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우리 어른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이 형 잘 돌아가기는 그냥 형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내가 만든 세상인데 여기 바추 상사디아 나와서 이 끼를 온갖 부리고 가야 된다는데 맞아 안 맞아?
2: 맞아요. 아,
0: 맞아요. 맞으니까 내가 이번에 이 제주를 부려가지고 이 세상 다시 한번 올바르게 돌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리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1: 돌리고 가세요.
2: 돌리고 가세요.
1: 떨어뜨리더라도 돌리고 가세요.
2: 도와주세요.
1: 네, 도와주세요.
2: 보자. 도와주세요. 아니 그냥 가세요. 요거는 못 봤네요.
0: 대본대로 해야지. 대한민국 수위에서 그래도 시간 강의상 돌리고 가야 되니까 우리네 인생을 먼저 노랫말로 한번 돌리고 가자. 차라. 돌고 도는 우리네 인생 호박같이 둥근 세상

인생 노래소리 덩실덩실 손뼘을 치고 노래하며 싱글벙글 살아나보세. 그럼 내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주 한번 부려볼 모양인데 바로 이 죽방울을 돌려보는 것이었다. 아하. 이 죽방울이라고 하는 게 이 옆으로 딱 세워놓고 보면은 이 장구통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이 술잔 같이 생기기도 했으니 또 우리 이

세워놓고 보면은 이 장구통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이 술잔 같이 생기기도 했으니 또 우리 이 돌고 도는 인생에 술 한 잔 빠져서 쓰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노랫말로 그럼 한번 놀아봤으니 이번에는 빙글빙글 신명나게 동살풀이로 놀아보자꾸나.

0: 그렇게 돌리는 거구나.
1: 야, 그때 군대를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0: 그럼 못했죠.
1: 그 후임이 죽방울 후임이 안 왔으면 이거 어쩔 뻔했냐고.
0: 오늘 죽방울 이거 원래 평소에는 하실 수 있는데 이 공간이 좀 협소해서 못한 어떤 스킬들은 어떤 것들이 또 있어요?
2: 이제 이거는 진짜 거의 도입 약간 아. 이런 이제 뭐 아까 사실 뭐 이렇게 홍도 좀 하고 예. 되게 높게 던지기도 하고.
0: 높이면 어느 정도 높이 던져요?
2: 제가 이제 뭐 체육관 이런 데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사실 예. 이게 막 던진다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그 네. 관성에 의해서 아~ 만세를 하면은 슝 날아가거든요.
1: 만세. 네.
2: 그럼 이렇게 받아서 받을 때도 여기 가운데 센터 줄로 받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어려가지고 심지어 아~ 형님 뭐 너무 뿌듯합니다. 아~ 그런 문자 이제 오고 하더라고.
1: 뭐 가끔 뭐 기술 그 우리 OS 컴퓨터 OS 업데이트 되듯이 기술 업데이트는 안 해줍니까?
2: 아 그래서 이제 이 졸업 연주 올렸던 그걸 통해서 좀 이제 약간 돌려라 세상 만사를 원이었다면 네. 좀 시즌 2를 해서 아. 좀 만들어 볼까 좀
1: 아, 버전업 네.
2: 그리고 이제 뭐 기술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네. 사실 원래 원작에서는 이거보다 좀 제가 재담적인 부분이랑 네. 노래도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죽방울 하면서 노래를 한다거나 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연습을 했었는데 네. 시즌 2를 제가 이제 만들게 된다면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그러면 네. 잠깐만 저 고법은 김태영 씨, 경기 소리는 박종국 선생님께 배웠잖아요. 네. 그 죽방울 이수는 누구한테
1: 이름
0: 조남이라도 예, 예 스승님인데
1: 지금 농산물도 다 출처를 밝혀야 되잖아요. 원산지
0: 메이드 인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예요.
1: 원산지
2: 마산에 아마 있을 텐데 네. 김경우 씨입니다.
1: 김경우 씨
2: 네, 그렇죠.
1: 이름을 밝혀야지 그럼, 경우에 맞죠.
0: 그럼 사사 예, 있는데 예. 죽방울 사사
1: 그 죽방울 뽑아 먹고 또 뭐 네. 뽑아 먹었어요.
0: 뭘 뽑아 먹어요
1: 경우 씨한테 뭐 뽑아 먹었어요.
2: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이제 하다가 네. 제가 이제 장구 돌리는 걸 좀 보여줬었어요.
1: 이렇게. 누가
0: 장구를 돌리고 제가
1: 준필 씨가 말씀하시는
2: 네. 거? 네. 아, 이렇게 해서
1: 레슨 맡겨완.
2: 아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제가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 그래요 형님 하면서 이제 저 없는 사이에 어, 형님 한번 보실래요 했는데 갑자기 걔가 저를 따라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는.
0: 그 서로 교환했네 그러면. 네.
2: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장구를 그냥 이렇게 돌리는 네. 그건데.
0: 그게 뭐 어떻게 돌리는
1: 아니 여기서는 안 돼요 오늘 아니, 안 돼요?
2: 됩니다. 근데
0: 아 가능해요?
2: 이거 대본에 없었는데.
0: 그 아니 그래요 여기가 원래 그래요.
1: 인생 돌고 도는 건데 대본대로 안 가잖아요 인생이.
0: 너무 무거워가지고 괜찮나?
1: 좀 커요?
2: 원래 이제 할 땐 좀 작은 걸로 하는
1: 아 작은 거? 예. 네.
2: 이렇게 모래시계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1: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0: 오 옛날 선생님이 이렇게
2: 하다가 이렇게 던지기도 하시고
1: 아
2: 그때 이제 장구가 작으니까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에
0: 아
1: 마이크에
0: 이런 식으로 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1: 야, 장구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0: 그러니까 있구나. 소리를 부르다가
2: 좀 이렇게 흥이
0: 흥이 막 올라오면 장구를 막 돌리면 난리가 나겠네요 판이
2: 네네 좀 그런 퍼포먼스적인 게 있더라고 옛날 영상 보면요
1: 죽방울 후임한테 번화도 배웠어요
2: 아 번화는 이제 나와서 이 음악을 좀 같이 만든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제 그 타악 동기 친구한테 이제 번화를 쪽

0: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그래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것도 배워보고 앞으로? 싶고 뭐 그런 장르가 또 있나요?
1: 아무래도 이제 요즘 시대가 워낙 멀티를 또
0: 멀티
1: 네, 요구하죠. 요구하기도 하고 네.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에 입학해서 가장 좀 돌이켜 봤을 때 지금까지도 가장 저에게 큰 학습이었던 거는 그 극을 좀 만났던 게 저에게 좀 컸던 것 같아요.
2: 중앙대가 또 네. 극중심의 네. 교육을 또 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정기연주를 할 때도 항상 극을 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극 분야에 있어서 어쨌든 민요가 극이 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레파토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그만큼 다양한 선율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요즘 하면 작창에 대해 조금 네.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2: 근데 나만의 민요를 이제 만드는 네. 거죠. 오.
0: 극과 작창.
2: 아까 돌려라 세상만사를 들어봤더니 진짜 흥겹고 다 좋은데 그 약간 후배들이 잘 인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떤 후배가 그렇게 인사를 잘해요.
0: 인사하는 후배도 원산지 표시해야 되거든요. 누가 그렇게 이렇게
2: 조교인데 조교한테 인사를 네. 안 할까?
1: 인사 정말 잘 하고요. 네. 인사 정말 잘 하고 이제 네. 어떤 재담을 그때 졸업연주 때 하다 보니까 예. 어떤 재담을 할까 하고 아. 하기도 하고 그 당시 제가 이제 제가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좀 격하게 관객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 그런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2: 전혀 준필씨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 네. 네,
1: 맞습니다.
2: 대변을 해준 거죠. 대변을.
0: 네. 아무튼 준필 씨만의 배뱅이 꽃이 나올 것 같네요.
2: 그러니까요. 그게 기대가 됩니다.
0: 그러니까
2: 배뱅이 꽃처럼 탁 이야기를 세상만사 이야기를 쫙 풀다가 또 장구 한번 돌려주고.
0: 그러니까 장구 돌리는 게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기술이 지금 연마가 네. 돼 있기 때문에.
2: 그러니까요. 그러다 한번 떨구고. 그럼 더 난리가 나겠죠.
0: 그러다 이제 분위기 싹 봐서 죽방을 한번 싹 그렇죠. 돌려주고 번화 한번 싹 해주고. 12번 해볼 생각은 없어요?
1: 제가 이제 조기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한번 해보려는데 어지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0: 아프죠.
2: 아 근데 이게 또 너무 묘기 쪽으로 가면 네네. 소리가 안 들려요.
1: 네 맞습니다.
2: 그래서 중간 중간 이제 환기 정도 시켜주는.
0: 아 해보긴 해봤어요 12번.
1: 한번 자반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네. 소고하는 친구한테 네. 근데 아 이건 나와 좀 여기까지는 선을 지켜야겠구나 느끼고.
2: 선을 아세요. 선배들에게 인사 잘하셨죠?
1: 예.
2: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문자 엄청 많은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7942님 재담은 끼가 반 이상인데 진짜 잘하시네요. 이런 젊은 인재들이 더 나올 수 있게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치지 않고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셨고요. 정금자님께서도 얼쑤 잘한다. 여유 있는 자세, 웃는 미소 아주 크게 되실 분이시네요. 경기 소리, 재담, 장구, 북, 버...

0: 하는 친구가 있어요?
1: 아, 제 주변에요?
0: 그쵸.
1: 아니면
0: 준비 씨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야, 이 친구 진짜 대박이다 하는,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고.
2: 없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0: 아니. 그러니까
2: 본인이라고
0: 그러니까
2: 얘기하셔도 돼요.
0: 끼가 진짜 많구나. 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잘하네. 뭐 혹시 있나 해서 궁금했었어요. 아니 왜이 질문을 드리냐면, 준필 씨 보고도 되게 놀랬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다양한

0: 제가 아직 막 창작에 대해 이렇게 용기 있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뭐 채연이 형님이나 좀 그런 분들을 좀 더 전 존경하고 리스펙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아까 이제 창작 활동에 대한 욕망도 있으시고 욕구도 있으셔서 진짜 앞으로 이 현대 시대를 대변하는 배뱅이군처럼 이런 게 진짜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요 음악은 지금 병강세탁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소리를 오늘 준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0: 우선 그 경기 소리 중에 네. 유일하게 안일이가 있는 소리입니다.
1: 원래 민요에서는 이제 소리만 있는데
2: 잡가죠, 잡가.
0: 네. 지금은 잡잡가로 분류를 네. 하고 있는데
1: 잡가랑 잡잡가는 어떻게 좀 달라요?
0: 요즘 이제 근래에 와서는 원래 예전에 12잡가 안에 8잡가랑 네. 잡잡가라 해서 네. 8잡가가 만들어졌고 잡잡가에 뭐 달거리, 십장가, 박물가, 추린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뭐 12잡가, 희무리잡 그 외에 잡가라고 해서 뭐 금강산타령, 뭐 네. 풍등가 뭐 이런 민요들을 잡잡가라고 지금 분류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병강세타령도 그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아.

0: 그 배뱅이구 기가 막히게 하셨거든요.
1: 그죠.
0: 정말 지금까지도 이윤관 선생님의 배뱅이 굿을 계속 돌려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이윤관 선생님이 어쩌면 뒤를 잇는 우리 정준필 씨가 되지 않을까?
1: 그럴 것 같아.
0: 병광세 타령 안일이가 있는 버전이라고 합니다. 요번에도 야, 또 장구를 매십니다. 아~ 표정이 또 달라집니다.
1: 자, 준비됐네요.
0: 네, 모두가 달라집니다. 가볼까요? 에이.
2: 이건 뭔고 하니 천하잡놈 변강세 타령이었다.

아 이렇게 심술이 못되었다 이 말이지. 그러나 그놈의 색시는 천하일색이라 두 양주가 그냥 쌍고 한바탕 노는 길이었다. 얼둥둥 내 사랑아 얼얼얼 상사디야.

상사지야. 아니 이렇게 한참을 놀았겠다. 그러나 때는 마침 어느 때뇨 동지 섣달 설암풍을 당하여 이 변강세란 놈이 아 뗄 것이 없어 나무를 헐어 나갔습니다. 이 나무를 나가 사면 팔방 돌아다니다가

0: 대단하신다.
1: 정준필 씨의 변광세 타령까지 아우. 들었고요. 공연 안 하시냐고 홀딱 반했다고.
0: 공연하시잖아 이번에 발표회.
1: 소개 좀 해주십시오. 5월 30일.
2: 5월 30일입니다.
1: 문화공간 아이원.
0: 아 시흥동에 있는 네네, 아이원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2: 네, 그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네, 이제 5시 30분에 네, 이제 문화공간 아이원에서 정준필의 깊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0: 깊은 사랑이요? 네,
2: 경기 잡가 편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때 이제 그 깊은 사랑이 뭐 진짜 남녀 간의 뭐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옛날에는 그 경서도 소리에 그런 공연 문화 형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소리꾼들이 전문 소리꾼들이 아니고 다 이렇게 농사를 겸하는 그런 소리꾼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아하. 그래서 그 농한기가 오면은 이제 겨울철에 땅을 깊게 판다 해가지고 깊은 사랑인데요. 아. 그 속에 뭐 병풍이나 이런 보료를 이렇게 둘러서 되게 일종의 지금의 소극장 형태처럼 관객이랑 이리 소리꾼이 굉장히 가까이 가깝게. 마주보는 형태의 그런 문화가 있는데 예. 제가 이거를 18살인가 19살에 이제 한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잠이 안 와서 네. 이제 국악 방송을 그때 듣고 있었어요.
0: 아, 예.
2: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한 17년도 18년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경기 소리를 하시는 이문 선생님께서 이제 그 깊은 사랑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설날로 이제 프로젝트

0: 금강산 타령으로 마무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1: 아, 그냥 알차게 준비를 하셨네요.
2: 죽방으로는 안 해요.
0: 소리를 좀 보여주는 거여서 다음에 한번 또
2: 아니면 로비에서 서비스로 여러분 족방을 보러 오세요 해가지고
1: 그러면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2: 그렇지
3: 번화도 한번 이렇게 그렇지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었고 야 이렇게 대단한 능력자가 이렇게 계시는구나 이 세상에 예.
1: 순호이님께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멋진 분이라고 하셨고
3: 정말 대한민국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준필 보유국이거든요. 아 예. 대한민국은 정말 앞으로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1: 미나리님, 진옥책님 등등등 앞으로가 너무 기대된다. 참 잘해 서현님께서도 이런 소리를 가지고 계시다니 너무 대견하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3: 자 오늘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0: 되게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오기도 했고 이거 좀 TMI일 수도 있는데 바투의 상사대로 너무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1: 아, 그래서 아,
0: 사실 저도 그 똑딱이 문자를 해서 선물을 받았었는데 두 번 받았었어요.
1: 두 번이나? 네.
0: 그랬는데 그런 프로에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러 나온다는 게 좀 영광이었고 예, 예, 예. 되게 좀 즐겁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소리도 하고 그러고 되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아유, 진짜 앞으로 정준필 씨만이 할 수 있는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네.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시원한 소리로 글로 말로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 죽방울이랄지 다 뭐 번화랄지 버전 업이 되면 연락 주십시오. 한번 또 모셔서 네. 그때는 좀 천장 높은 곳으로 아. 모셔가지고
1: 12층 올라가면 좀 더 높아요.
3: 옥상에서 하는 거
1: 아닐까? 옥상에서?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금차하면 숲가물이요 여천대오의 소리지 정부의 몬자 챙겨놨다 장치강당까지 세주는 공항에 세주 근로를 보아 정모신세가 오네

0: 이동백의 소리로 남도 작가 세타령 함께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내 마음에 따라서 이 풍경 어떤
1: 저선 거야.
0: 방금 들으신 세타령 속에서 이제 새 소리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소리 안에서도 어떤 소리 대목에서는 새가 노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방금 들으신 세타령 같은 경우에는 새가 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새는 스스로 내가 노래해야지라거나 내가 울어야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이동백의 소리로 남도 작가 세타령 함께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노래해야지라거나 내가 울어야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리를 듣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어떠한 마음이관데, 어떠한 마음 상태인데 저 새소리가 우는 소리로 들릴까, 혹은 저 새소리가 지적이고 노래하는 소리로 들릴까, 이런 거. 그러다 보면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남 탓할 게 아니라 일단 내 상태가 어떤가를 먼저 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거. 오늘 또 음악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우리 음악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 상태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또 우리 노래 들으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신 배현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비가 또 오는 것 같은데요.
1: 예. 그러잖아도 엊그제 시골에 갔는데 그 찔레꽃이 폈는데 모내기 철이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꽃도 반갑지만은 바짝 말라 있어가지고 좀 아쉬워 안타까웠는데 비가 마침 때마침 이렇게 오네요.
0: 저는 이제 요즘은 비 오면 그 선생님께서 항상 소개해 주시는 그 유성기 음반의 소개 칙칙칙칙 하는 비 오는 소리 있잖아요. 선생님.
1: 비 오는 잡음이죠.
0: 그게 참 아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1: 예, 그게 이제 유성기 음반은 그 자체가 잡음이 있어요.
0: 네.
1: 그때 녹음할 당시에는 그 판을 이렇게 커팅을 할 때 그 재질 그 자체가 순정하지를 못해가지고
0: 예.
1: 그 잡음 자체가 나는데 그 잡음이 처음에는 좀 거슬리기는 하는데
0: 예.
1: 그게 좀 익숙해지면 그게 또 오히려 좀 그 아날로그의 그 어떤 정서 같은 게 있잖아요.
0: 예.
1: LP 음반도 좀 잡음이 나와야 그 레코드 듣는 기분이 나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미 아 이거는 잡음이 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들으면
0: 예.
1: 그게 그렇게 잡음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0: 오늘도 앞서서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나의 마음에 따라서 들리는 것도 다르게 들린다. 약간 이런 일체 유심조.
1: 예. 네. 좋아요.
0: 약간 이런 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오랜 응원이죠. 임소향, 조학진 두 분의 소리로 군사소름 대목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1: 예.
0: 두 분은 상당히 아마 일반 청취자분들께는 낯선.
1: 잘 모르실 거예요.
0: 그러니까, 누구시지? 약간 이렇게 예. 되는.
1: 아, 소리를 좀 많이 들으신 분들도
0: 예.
1: 임소향이라든지 조학진 명창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낯설고 또 소리도 또 상대적으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0: 특히나 그 와중에 이제 조학진 명창 관련해서는 선생님께서 이 시간에 이제 언급을 조금 해 주셔서
1: 예.
0: 성함이 아예 낯설지는 않다 이런데 임소향 명창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낯선 그런
1: 예.
0: 느낌이네요.
1: 예. 해방 후에 판소리계에서는 만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임소향 명창은 6.25 때 월북을 했어요.
0: 아, 네.
1: 그리고 조학진 명창은 1951년에 작고를 하셨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해방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혼란기죠. 6.25 전쟁 통해 이렇게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들을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0: 예.
1: 이런 분들의 소리를 직접 뵌 적도 없고 소리로 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성기 음반이 없었으면 이런 분들은 사실 기억을 못할 겁니다. 우선 임소향 명창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임소향 명창이 18년생이에요.
0: 1918년생.
1: 네. 그렇습니다. 김소희 명창보다 한 살 아래예요.
0: 오.

0: 아마 남쪽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1: 예.
0: 왜냐하면 고향이 김천이잖아요. 북쪽에 그렇게 연고가 있는 곳은 그렇죠,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1930년대를 대표하는 여류명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오,
0: 굉장히 예. 목이 맑으면서도 통성으로 소리를 해요.
1: 예.
0: 북쪽에 가서도 나중에 고은 배우까지 됐으니까 뭐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쪽에서 이렇게 소리를 계속 했더라면 하는 그런 참 아쉬움이 있는 그런 명창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임소양 명창이 짧게 이제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조학진 명창이 이어서 이제 소리를 해요. 그런데 조학진 명창을 소개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기병의 조학진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정정렬 명창이 장난친 거죠.
1: 아.
0: 그렇게 뭐 되게 뭐 옹돌쇠 복통쇠 뭐 이렇게 이제 병사들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정경렬 명창이 녹음을 하다가 어쨌든 그런 남북 분단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월북을 하게 됐는데
1: 예.
0: 북쪽에 가서도 나중에 고은 배우까지 됐으니까 뭐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남쪽에서 이렇게 소리를 계속 했더라면 하는 그런 참 아쉬움. 병사들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정경렬 명창이 녹음을 하다가 아마 갑자기 아마 즉흥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기병의 조학진이 하고 이제 조학진 명창을 불러내요. 그럼 이제 조학진 명창이
1: 실제로는 선후배 정도의 연배일까요? 아니면 스승과 제자 정도의 연배일까요?
0: 그 정정렬 명창보다가 한 살 아래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차이는 마치 김창룡 명창보다는 한 다섯 살 아래고.
1: 저희한테 좀 낯선 이름이니까
0: 예.
1: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닐까 약간 이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0: 거죠. 조학진 명창이 그 젊은 세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0: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1: 소리가 너무 그 저 종학진 명창 입장에서는 소리가 너무 싸구려로 팔리니까
0: 그에
1: 대한
0: 받고.
1: 속상한 거죠. 네. 그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그러는데 대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대구 원래 소리 아주 세게 먹히는 곳이에요. 판소리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난 김소희 명창한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전라도 소리 배워가지고 예. 저 경상도 대구 가서 저 시험 본다고.
0: 야 이거 대구 분들이 들으면 엄청 그 자신감이 올라갈 이야기인데요.
1: 근데 뭐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변했지만은
0: 다시 그렇게 만들어야죠.
1: 예.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대구가 평양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도시잖아요. 조선 시대 때.
0: 예.
1: 거기 그 저 요즘 말로 하면 관청도 크고. 또 그다음에 권문세가들이 많잖아요.
0: 예, 예,
1: 그런
0: 예.
1: 곳에서 소리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소리가 세게 먹히는 동네겠죠. 웬만큼 이름 나지 않아서 활동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그 판소리로서는 대구가 아주 큰 시장이었는데 대구뿐만이 아니라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이겠죠.
0: 예.
1: 큰 시장이었는데 그 대구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 종학진 명창이 대구 아까 그 달성건번 같은 데서 소리 선생을 했었대요. 그 무렵에 박동진 명창이 여기 가서 소리를 배운 적이 있어요.
0: 박동진 명창이 기록에서 이 예.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리고 박기 명창도 소리를 배웠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전해진

0: 당시 이제 경성방송국
1: 네.
0: 일제시대 때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1: 네.
0: 거기 출연한 그때 왜 신문에 보면 왜
1: 아,
0: 오늘의 프로그램 뭐
1: 예.
0: 이렇게 나오잖아요.
1: 프로그램, 네.
0: 그래서 조학신명 장이 이렇게 자주 출연을 하셨는데 그 출연 기록에 보면 이런 아주 희한한 기록이 나와요. 뭐냐 그러면 조학진 명창이 오늘 할 소리 하고 예고가 나가잖아요.
1: 예.
0: 거기에 보면 명창제 소리를 방창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그저구나 오도가도 못할 적이야 사랑개가 뜨르르 이 방패로 살을 맞다 방패 쭉 깨져서 이 팔이 마저 부러지고 이 다리야 창질려 일세 못

0: 예. 큰 슬픔을 표현하는 데는 아주 예. 큰 장점들이 있죠.
1: 노랫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병의 복통세.
0: 복통세. 예. 예. 화병이라는 것은 치사병이죠. 불 때는 사람.
1: 아, 불로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화살을 쏘는 막 이런 사람이 아니군요.
0: 그 배에도 보면 화장아가 있잖아요.
1: 아, 저희 아버지가 그 화장 출신.
0: 치사 아, 담당이죠.
1: 그렇군요. 네,
0: 화병의 복통세 그랬는데 아마 그 복통이니까 배가 아프다는 그런 얘기겠는데.
1: 그러니까 식사 담당인데 복통이 일어나면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선생님. 야,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복통세란 놈이 들어오며 설리 울면서 오난구나.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나 고향을 망견허니 구름 밖으 멀어 있다.
0: 예, 망견이라는 게 바랄망자 볼견자니까 멀리 바라본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앞에서 도창을 하시는 분은 정경열 명창이죠.
1: 예.
0: 정경열 명창이 이 화용도 전집의 전체에 도창을 하시거든요.
1: 가장 선배셨나요 그때 그 당시에?
0: 아니죠. 조학진 명창보다는 조금 한 살 위고
1: 예.
0: 김창룡 명창보다는 서너 살 아래죠.
1: 보통은 연배가 제일 높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0: 그래서 지금 추측으로는 예. 이 전집의 그 창극 전집이잖아요. 예. 이걸 전체를 구성하신 분이 정경열 명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 조선사학 연구회에서 창극을 구성하고 감독했던 그 제일 그 대표적인 분이 예, 예. 정경열 명창이에요. 그리고 현대판 예, 저 창극은 사실 정경열 명창의 영향력 하에 지금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경열 명창이 창극을 거의 일신을 했던 분이에요.
1: 창극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겠네요.
0: 예, 거의 지금 창극의 아버지라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정경열 명창이 그렇게 일찍 작고를 했잖아요.
1: 예.
0: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배들로 이제 정남이나 그다음에 김현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1: 예.
0: 후배들이 그 창극 운동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1: 예.
0: 김현수 명창이 했던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우리 선생님 정경열 명창이죠.
1: 예.
0: 네, 3년만 더 모시고 공부를 했으면 소리 귀신이 됐을 텐데 이런 말을 한
1: 야,
0: 적이 있어요.
1: 귀신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예.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나의 스승님은 진짜 귀신 같다라는 표현인
0: 그렇죠.
1: 거죠 사실.
0: 그러니까 그 김소희 명창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기는 청이 높고 정경열 명창은 이제 저음이잖아요.
1: 예, 예.
0: 그런데도 높은 청을 안 나오는 목을 가지고 다 따라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그 굉장히 그 소리를 길을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부침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음악적 역량으로 놓고 보면 아마 정경열 명창은

0: 은청을 안 나오는 목을 가지고 다 따라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그 굉장히 소리 천재적인 어떤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창극 운동을 그렇게 주도해 나갔던 것이 정정연명 거의 뭐 천재적인 어떤 그 기량을 저 능력을 가졌고 다만 이제 목 자체가 상청이 좀 바탕으로 해서 창극 운동을 그렇게 주도해 나갔던 것이 정정연명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동백 명창이나 김창룡 명창이 자네가 알아서 짜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나 시킨 대로 할게 뭐 이러면서
1: 진정한 선배의 태도죠.
0: 예. 그래서 정정연 명창이 이제 도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배역을 나눠 가지고 무슨 대목 어떻게 해라 그렇게 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연 명창이 지금 도창을 하고 있어요.
1: 딱 그거네요, 선생님. 군대로 치면 상병 느낌이에요. 사실 병장은 일을 안 하잖아요, 선생님.
0: 그렇죠.
1: 상병이 다 하잖아요. 예. 약간 상병 예, 마로봉 맞아. 느낌. 예.
0: 아주
1: 그런 느낌이네요.
0: 정확합니다.
1: 고향을 만개하니 구름 밖에 멀어 있다. 전장을 잡혀올지 부모도 없고 일가친척 바위 없는 6, 7세 된 어린 동생 거처없이 내던지고 이 전장을 나왔더니
0: 예, 이게 지금 어린 새로운, 동생 두고 나왔단 말이에요.
1: 새로운 유형이네요. 저희가 알 수 없었던.
0: 지금은 이런 대목이 없잖아요.
1: 없죠, 예.
0: 그러니까 어린 동생 대여섯 살 6, 7세 된 어린 동생을 뽑아서 흙구덩이에 묻혔느냐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1: 문전 거지 눈치 받고 형을 불러다니면서 기사지경이 되었는가.
0: 기사지경.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 됐다 이 말이겠죠.
1: 약간 심청가에서 곽씨 부인 유언 대목에서 이 남편이 내가 죽은 후에 처하게 될 상황을 막 얘기할 때 어떤 그런 모습과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0: 예전에는 이렇게 부모가 일찍 죽는 그 전염병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죽어버리면 그게 오롯이 이제 어린 동생들은 그 형이나 누나나 이런 사람들이

0: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소리 하시는 분들이 아주 친하니까 이제 그러셨겠죠.
1: 당신들끼리 얼마나 웃었을까? 약간 이런.
0: 재미나게 했을 것 같아요.
1: 이러고 조학집 명생의 소리를 합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아이고 어쨌거나 오도 가도 못할 적에 살 한 개가 떠들어오니 방패로 살을 맞다 방패 쩍 깨어져서 이팔에 맞아 부러지고.
0: 예, 화살이 날아오니까 방패로 막았는데 그 화살이 워낙 강하니까 방패가 탁 갈라지면서 팔을 꿰뚫었다 이 말이에요.
1: 이 다리에 창 찔려 일신 운동을 할 수 없구나. 일무철어 어이 걸어 우리 고향을 어이 가리.
0: 거기 일무철어라는 말은 제가 해독을 못했어요. 이게 소리를 쭉 느려서 하시거든요. 이 대목에서.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그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단어는 여기에서 지금 해독을 못했는데 이건 제 또 숙제이기도 하고 또 청취자분 아시는 분 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간간한 어린 자식 안고 누워 둥글며 유정한 마누레를 얼굴도 한테 대며 천리전장을 나왔는디 어느 년 어느 때나 우리 고향을 돌아가.
0: 예, 돌아갈까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간간하다는 말은 사랑가에도 간간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네. 내 간간, 내 알뜰, 내 사랑을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이 간간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음식에 간이 잘 맞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음식 맛이 간간하다고.
1: 아, 네네네.
0: 성질이 아주 안 좋으면 깐깐하다 그러죠. 성질이 너무 세다 이 말이죠. 소금이 너무 세면 깐깐한 성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간간하다는 게 잘 조화를 이룰 때 간간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아주 옛날 오래된 그 표현법입니다.
1: 네.
0: 사랑가에도 이게 나오는 건데 간간하다 그러니까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안고 누워 둥글며 유정한 마누라의 얼굴도 한테 대고 천리전장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린 애 하나 두고 부인을 두고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했었는데 끌려나왔다 이 말이죠.
1: 천리전장 나올 적 공명을 수이 세우고 후세 유명을 하자더니만은 백만 개교가 다 틀렸네.
0: 예, 천리전장 나올 때는 공명을 수이 세우고 공명이라는 게 이름이잖아요.
1: 네.
0: 훈장도 받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후세 유명 후세까지 이름이라도 남기려고 했었는데 훈장 받으면 이제 이름도 남고 그럴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그저 적폐관에서 다 저버렸다 폐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백만 개교가 백만 가지 계획이 다 틀렸다 이 말이죠.
1: 작전대로 다 안 되는 거죠 이제. 네.
0: 인생이 그렇죠.
1: 네. 이어서 군사점고 옹돌쇠 정정렬 명창이 여기서는 이제 소리를 합니다.
0: 예, 그 네. 앞에서 도창을 짤막하게 김창룡 명창이 해요.
1: 불량직이 옹돌쇠라고 예. 부르고 정정렬 명창의 소리가 하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네, 이 소리를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정렬의 소리로 군사점고 대목 보내드립니다.
2: 군량직이 옹돌쇠.
3: 예. 옹돌쇠란 놈이 들어온다. 조승상기 술잔이나 도로려고 거짓말 공양을 군소골지 전대여 쌀 한 호

0: 그럴 줄 알았으면 너라라 벌시웠던 돈 이런 패를 안 입을 뻔하였구나. 승상님이 말씀을 하니 말이지 양식인들은 저녁었소. 아무리 생각하여도 할 길이 없어. 사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허리도 가쁘고 어깨도 아파 숨가빠 말 못하겠소. 이럴 적은 누가 술이나 서너 잔 누구는 당도 아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허리도 가쁘고 어깨도 아파 숨가빠 말 못하겠소. 이럴 적은 누가 술이나 서너 잔 주었으면 조승생이 딱 바래야 나 먹던 술 있다 이놈 먹어라. 주실 때면 한꺼번에 서너 잔 주시오. 그래라 후서준이 먹고 어쨌느냐. 여러분을 당도하니 지옥 아버지 마랑 천문길이 호보부지 백산이라 제압 절벽 큰길 휴장하고 돌아서다 어깨 왔어 닷줄 뚫어져서 깜짝 놀라게 깨달으니 서건났다 따던 양지 끝이 누웠더니 산이 솔곳이 들었던지 그 꿈을 그렇게 꾀하십니다.
1: 정정일 명창의 소리로 군사점고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들었던 두 분의 임소양, 조학진 두 분의 소리 듣다가 들으니까 뭔가 맛이 독도 좀 분명하게 생긴 것 같아요.

0: 호출보 HLQA-FM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
1: 앵그마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우연 풍에구름 뜨고 새벽 따근 쟁쟁 울어 동네 푸근 시시리 치고 근심으로 배를 지어 한숨으로 내를 짓고 눈물로 눈 한강 놓아 어이기 양창 배놓아 간다 두기 양창 배놓아 간다
1: 제주도 달거리 들었습니다. 월령체 노랫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목소리 듣자마자 어? 누구시지? 어, 너무 좋은데? 이러고 봤더니 역시나 저의 행운은 여기까지. 예. 노래 부르는 분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아, 이런 분의 이름은 그냥 미자 상자를 쓰는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리랑 에리랑 이면서 반단 초태를 다 부린다. 백포장 농인간으로

먹고 하지마자 벗은 무가 벗은 모두 다 뺐더니 밥 길에 이게 딱 순격으로 불이 붕 뛰어 들어 만단 교태를 다 부린다 물 한 줌

야, 체질 누가요? 똑한 좀 먹던 뻥치고 엉덩이도 씻쳐보고

패배자이니 그만 그 거동을 부던 어깨가 실로 오고 있니 시급 머리가 아찔 정신이 강감 구대남정 간곳 없이 도로 읍남이

숨 쉬던 숨을 헐떡헐떡헐떡 하이며 아이고 저의 인내가 누구인지 나중네 하이면서 아무 사람 많지

아, 사또는 벌써 눈치를 챘겠다. 여러 비장들과 기생들을 채촉하여 자 이제는 그만 내려가자 하고 모두 다 내려가는 네 배비장은 땀만 먹고서 귀병으로 배를 했는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이고 배야 여러 비장들은 속으로 웃고 하는 말이 벌써 반했구나 저 잡것이 근성으로 인사를 하면서 예방께 없어 급 광란이 난 문양이오구려 그 내게 침 있으니까 침 한 대 맞아 볼랍니까 배비장이 칠색 아니올시다 조금 진정하면 날 틴께 이제 염려 말고 한 걸음 먼저 내려가시오 여러 비장 눈치터고 방자불러 하는 말이 너희 나리가 본병이 또 도졌구나 어? 진정되면 모시고 내려오너라 우리들은 사또님 메시고 먼저 내려가야 하느니라 배비장 헌인사로 통관님네 먼저 내려가시오 진정되면 뒤따라 곧 내려가오마는 사또님께 죄송하다고 여쭤줘 여러 비장들 서로 눈짓하고 내려가니 배비장은 꾀병으로 배를 앓는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방자야 예

나지님이 그다지도 애를 쓰는 것을 보니 수인도 정신이 없소이라. 사또님 어디만큼 갔나 보아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이고 배야. 중대에 내려갔소이다. 다시 한번 버려보라. 아이고 배야. 산모롱이를 지내갔소. 또 보아라. 아이고 배야. 수불 상경에 가려였소. 산외 노전에 군불견이라 하니 이제는 내 배가 아프지 않다. 보경하는 저자인을 가까이 가서 보리도다. 개변화 쪼져버린 길로 가만 가만 사뿐사뿐 손재 없이 기어가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예 방자야 요렇게 불러놓은 방자놈도 그대로 대답하니 말 공대는 간대겁네. 뭐들라고 불렀사소? 뭐들라고? 저기 저기 저것좀 뭐라? 아 무엇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어? 왔다 이놈아 요란하다. 조용히 간져서 구경하자. 물에 놀고 산에 놀고 백만 교태로를 다 부린다. 금도 갖고 곡도 갖고 육녀 선녀 월서 시와 양비도 갖고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이 상한 병 들겠네. 방자는 왔다 무엇을 보고 나리께서 그렇게 미치시오니? 이놈아 저기 저 여인 내가 안 보인다 이 말이냐? 에? 방자는 보되 오라 나는 나리놈은 무엇을 그렇게 보고 환장을 하시나 했더니만은 남이 유부녀가 모욕하는 걸 보고 그렇게 그냥 눈구녕이 확 뒤집어졌소. 배비장이 부었다는데만 반가워서 요구도 먹은 건 그마다 오라 오냐 오냐 인제 부었구나 인제 부었어. 그 대체 상놈의 눈이란 게 말이여 대단히 무디구나 무디어. 방자 듣고 하는 말이 예.

석다리님보다는 대단히 무디어서 저런 비례의 것이 안 보입니다. 그려 사람의 마음도 반생에 달라서 나리의 마음은 소인놈 맘보다 컴컴하고 음탕하여 남녀 유별체면도 모르고서 규중 여자가 모욕하는 모양을 보고서 욕심이 잔뜩 생겨 눈을 딱 보러 뜨고 구경하고 요새 서울 양반 있네. 양반 양반 자세하고 여자라고 하면 체면도 없이 욕심을 낼 때나 안 될 때나 분간 없이 함부로 덤부로 덮어놓고 덤비다가 그저 다리형 옹돌의 뼈가 착신 부러질 것이오. 배비장은 방자에게 모욕을 당하고 에이 상놈한테 모욕을 당했구나 생각하더니만은 다시는 내가 안 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눈구녕은 점점 그 여자께로 돌아가는구나. 방자란 놈이 헛기침하며 해놓은 것이 저 여자가 깜짝 놀래 물 밖으로 쑥 나오더니만 장막 안으로 튀어 들어간다. 배비장은 그만 두 눈이 캄캄 온몸이 벙벙 정신을 잃고 우두근히 앉았다가 내 이놈아 내 기침 헛기침 한마디로서 낭패로다 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한참 동안 정신을 차려갖고, 예 방자야, 너 저 백포장 밖에 가서 문안을 드리고 저 여인네한테 하는 말이, 저기 저 이산 중에 왔던 과객이 기갈이 자심해서 혹시 음식 있으면은 기간만 면하게 해주시면 은혜 백골 난망이라고 하고 그 동정을 좀 살펴보느라. 아, 아따 소인놈 상놈이라고. 아, 그런 신분까지 알아시면 겨, 아, 소인놈은 죽었지만 죽었지 그런 신분으로만 못하겠소. 아, 생면부지 나무 여자.

대로 체리하고 애랑이 빵 끄듣고 음식상을 차리했는데 온갖

정유병군 투견화 한지없이를 소담 어깨에다 놓고 물건농지 홍산백산 산딸기를 맞춰놓고 동정초파 맑은 모자 자단 중에다가

주에 진행하는 오늘 이 음악 모두 모 심는 소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청도의 모 심는 소리 만나 보겠습니다. 충청도의 모 심는 소리는 방아타령과 상사소리, 모노래, 아라리 등이 있는데요. 이 노래들은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는 노래이고 충청남도 부여지방의 독특한 모 심는 소리가 전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산유화가입니다. 이 노래는 1970년대 초반에 발굴되어서 1976년 전국민속예술대회에 참가한 후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충청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모 심는 소리뿐만 아니라 논 매는 소리, 볕단 쌓는 소리 등의 농사 소리 모두를 산유화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모 심는 노래인 긴 산유화가와 자진 산유화가를 들어보겠는데요. 산유화가 이 노래가 백제 유민의 노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꽃 피어 자랑 마라. 90소광 잠깐 간다. 여기서 90소광은 봄의 따스한 볕을 말하고요. 봄볕이 오래가지 못하듯 꽃도 피었다가 곧 지는 운명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유화가가 모심기철에 피는 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부여에 모 심는 소리 산유화가 박홍남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백영춘의 소리로 경기 입장 앞 산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아직도 비가 오고 있죠. 예. 비가 아마 내일까지 예,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이니까 또 반가운 비련이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역에 따라서 그 내리는 양이 만만치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예, 또 오랜만에 내리는 비라 너무 이렇게 넉넉히만 있다 보면 어디가 무너지거나 예, 또 어디가 막히거나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엊그제 보니까 아직도 쨍쨍한데도 옥상에 물이 예, 발목까지 고여있더라고요. 미리미리 잘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조감룡의 소리입니다. 동부민요 강원도 아리랑 밀양아리랑 이어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한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하루를 조금 느긋하게 시작하고 싶은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도 참 좋겠죠? 대전시립연정국악원과 대전국악방송의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하니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엔 한국 전통 관악 앙상블 때바람 소리가 함께하는데요. 때바람 소리는 대금과 퉁소, 소금 같은 전통 관악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내 유일의 전통 관악 앙상블입니다. 김동근 연주자를 중심으로 윤성만, 이명훈, 차루빈 등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전통음악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내는 것은 물론 요즘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퉁소 산조를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며 전통 관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관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잔잔하면서도 시원한 울림이 있어서요. 늦봄의 오전과도 참 잘 어울리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우리 춤과 소리에는요. 화려한 만큼이나 쉼과 여백의 미학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전통 예인들의 숨결을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나보는 공연 한국예인열전 실록편이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 소리와 춤, 민속예술을 연구하고 보존해온 풀뿌리 문화연구소가 마련한 무대인데요. 오랫동안 우리 전통예술의 가치를 기록하고 알리는 작업을 이어오며 한국예인열전 같은 공연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연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뉘어 펼쳐집니다. 먼저 전승열전에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예인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금희의 살풀이춤, 이봉주의 어목자료 부채산조, 그리고 이현경의 영남교방청춤 등 춤과 음악 속에 담긴 깊은 호흡과 섬세한 멋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이어지는 실록열전에선 조금 더 다채롭고 상징적인 전통춤 무대가 펼쳐집니다. 천명선의 교방춤, 박상희의 무녀도, 그리고 서영님의 구고무 등 전통춤

거대한 소리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미래의 소리가 만나는 순간, 조금은 색다른 감각의 국악 무대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퀭 코스믹 휴먼 심포니와 함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30일과 31일 오후 5시 서울 CKL 스테이지에서 느껴보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07빵 게임을 아시나요? 최소 4명 이상의 인원이 모였을 때 어디서든 둘러앉을 공간만 있으면 아무런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참 단순한 놀인데요. 누군가 한 사람을 공이라고 지목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지목하며 공. 이런 식으로 007빵. 네 차례의 지목이 끝나면 마지막 빵에 지목당한 사람 양 옆에 앉은 사람들이 으악 하면서 양손을 드는 액션을 취해야 하죠. 이 단순한 놀이의 규칙을 이제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빵 하고 손가락 총을 맞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옆 사람들이 총 맞은 반응을 해줘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옆 사람이 당한 일에 내 일처럼 공감해줘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항상 옆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게임이었네요.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옆 사람이 무슨 봉변을 당하는지 당장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진 현대사회에 대대적인 007빵 게임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어린이 국악 뮤지컬 소사라 도깨비의 주제곡 소사라 도깨비 김선미, 박지영, 정경아 그리고 이상영의 노래로 함께 들으면서 5월 20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007빵 게임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 MT 가서 많이 하던 게임 중 하나인데 요즘 대학생들은 모이면 뭐 하고 노는지 모르겠네요. 자, 특히 이 007빵 게임을 살짝 변형해서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을 더한 무언의 007빵을 저희 대학 시절에 많이 했었거든요. 이 무언의 007빵은 말없이 손가락으로만 지목하니까 몇 번째 지목인지 혼동해서 엉뚱한 시점에 으악 하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고요. 정작 그 동작을 해야 할 때는 못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아서 벌칙이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을 시간 만나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부모님께 혼나지는 않겠지만 돌과 흙으로 이렇게 놀게 하시는 부모님들은 지금은 좀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밖에서 흙도 좀 만지고 돌멩이로 좀 놀면서 창의력도 발휘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드네요. 자, 그리고 9249님께서요. 007빵 게임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나 기억을 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할수 없는 게임. 저는 어려서 이불 속에 손을 넣고 전기 게임 했어요. 맞아요. 이거 많이 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전기를 보냈는지 얼굴 표정을 보면서 맞췄어요. 그때는 1980년대였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이불 속에서 그쵸? 우리 이제 MT 가면은 뭐 이렇게 숙소에 네, 이불 있으니까 그런 거 펴놓고 밑에 이렇게 손잡고 막 전기 게임하고 아 정말 생각나네요. 이렇게 예전에는 다들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게임들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물론 아주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해봤던 게임이긴 하지만요. 수건 돌리기가 은근히 재밌습니다. 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최재구의 노래로 함께 합니다. 일단 뛰어.

한 짐승은 야생에서 살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도망을 가도 이놈보다 빠른 맹수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며 이놈은 큰 길을 조금 세우고 자서 청각 안 하는 건 내준다. 멀리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우다닥 뛰어 달아나니 깊은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눈알이 빨간다.

땐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했던 게 기억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뭔가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요. 되겠습니다. 사실 우산의 경우는 이렇게 손에 집히는 걸 비 오는 날 들고 나오기 때문에 딱히 제 취향이랄 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보미님, 조카 실명을 넣을 수가 없어서 보미님 이름으로 했어요. 다른 이름 넣으셔도 됩니다. 소소한 사연도 괜찮다고 해서 용기 내서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친절하고도 다정하게 대사를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드셔서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제가 이제 이 디자인을 보고 골라서 우산을 샀던 경험을 기억을 되돌아보면 흰 우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흰색에 꽃무늬가 있었던 그런 우산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8888님께서요. 어제는 개구리가 비 오기를 기다리더니 오늘은 맛있게 비가 오네요. 라고 예,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아우, 청개구리죠? 아유, 개구리가 정말 비 와서 펄짝펄짝 뛰겠습니다. 반가워할 것 같아요. 1716님께서요. 저희는 이번에 1박 2일 수련회 다녀왔는데 얼마나 재미나게 공부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몸살이 났어예. 그래도 너무나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까요? 그렇죠? 그 전에 사전 답사 가신다고 수련회, 예, 장소 답사 다녀오신다고 그렇게 보내셨던 사진과 문자 기억나는데요. 거길로 다녀오신 거죠? 아우, 너무나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세상에. 모닥불도 피워놓으시고 캠프파이어도 하시고 네, 이렇게 또 멋지게 풍물 무용도 하시고요. 네, 아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겠습니다. 자, 2919님께서요. 나는 우리 집사람을 대단하다고 봅니다. 1983년 3월 27일 행당동 무학예식장에서 낀 신랑 신부의 나일론 장갑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거의 4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남녀 한복 벗은 등도요. 대단하죠. 그때가 엄청 좋았는데 세월 참 빠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얼마나 우리 아내분께서 소중하셨으면, 그렇죠? 이게 얼마나 소중하셨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고이고이 간직하실까요? 아유, 정말. 근데 이거 간직하고 계시니까 이 장갑이나 이런 뭐 버선 등 이런 것들 보실 때마다 그때 결혼식 때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아유, 좋은 추억이네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보미자 씨 소환해 볼게요. 신중현의 원곡 그리고 김주리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봄비.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단골과 찌개의 차이가 뭐냐고요? 그야 뭐 이름 붙이기 나름 아닐까요? 평소에 찌개라고 부르던 음식도 좀 더 널찍한 전골.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도 비가 내리고 있나요? 아, 요 며칠 5월 날씨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더웠는데 오늘 하루 내린 비에 공기가 다시 선선해졌지요. 이렇게 하루 사이에 급 선선해지니 오늘은 뭔가 뜨거운 국물 요리가 당기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건가요? 아무튼 비 오는 날엔 집에 일찍 들어가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같이 먹는 저녁만큼 행복한 게 또 없고요. 그 바보.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여러분은 무엇으로 전골을 끓여 드실지 그 레시피를 적어서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악당광칠의 노자노자. 노자.

악단 광칠의 연주와 노래로 노자 노자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보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보미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 집 식탁의 구심점이 되어줄 전골 요리를 여러분께 과제로 내드렸는데요. 자, 과연 어떤 전골들이 도착했을까요? 2033님께서 비 오는 날 꽃게, 동태, 다시마 한쪽 생강 조금 넣고 푹 끓이면 정말 시원하니 담백하고 맛있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지금 당장 먹고 싶습니다.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향긋하게 맛있겠네요. 5493님께서요. 저녁에 반찬이 없다고 아내가 퇴근길에 부대찌개 포장해 와서 큰 냄비에 넣고 끓여서 먹었어요. 밖에 비 오는데 얼큰하게 잘 먹고 있어요. 해주셨네요. 아, 부대찌개 제가 정말로 좋아합니다. 얼마나 맛있게 드셨을까요? 그쵸? 승승장군님께서요. 버섯 두부 전골입니다. 전골 냄비에 소고기 밑간해서 가운데 놓고 양파 채 썰어 담고 각종 버섯 담고 배추도 썰어 담고 두부 담고 육수 넣고 끓이면 담백한 버섯 두부 전골 있죠. 이런 날씨에 딱 어울리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 버섯이 참 향긋해서 맛도 좋고요. 식감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8730님께서요. 낙곱새 전골이요. 낙지, 새우, 소곱창을 사골육수 넣고 당면사리 깻잎까지 듬뿍 넣어서 끓이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꿀맛이에요. 해주셨어요. 맛있는 것들 세 가지 다 모여있죠. 낙지랑 새우랑 소곱창. 아유, 지금 당장 먹고 싶네요. 정말. 너무 맛있겠어요. 3310님 새싹 사연 주셨는데 엄마가 시골에서 손수만 드신 손두부로

0: 버섯, 대파, 청양고추 넣어서 바글바글 끓이면 깊고 칼칼한 맛이 살아나지요. 마지막에 들깨가루 한 숟갈 넣으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어린 시절 비 맞고 돌아오면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냄새가 아직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줘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사실 이 직접 만든 손두부, 이 손두부 하나만 먹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버섯과 애호박 이런 채소 다 넣고요. 마지막에 이거 들깨가루 한 숟갈이 또 하랑점장이죠. 아, 이거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집 식탁의 구심점이 되어줄 전골 요리. 여러분의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 보미자의 메뉴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자, 보내주실 곳은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
1: 남지연포 공기름에 시금치로 김치 가은 양념 매겨놓고 끓여

살이 두근이 나리 녹두주 만나냥 쭈루루루 쭈루루루 들어보고 계란을 톡톡 깨요 질게 느끼여라 손 뜨거운 데 새젓가락 말 나무 숟가락을 들여라 고기 한 점 뻑뻑 집어 참기름에다 풍덩 넣고 만난 간장을 회회 둘러

판소리 흥보가 중 음식 타령 대목 서희철의 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노래만 들었는데도 배가 고프네요. 그렇죠? 자,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 코너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오직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봄이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우리 집 식탁의 구심점이 되어줄 전골 요리를 주제로 여러분께서 실력 발휘해 주시고 있는데요. 아유, 저는요 요즘 요리하기 귀찮은 병이 걸렸는지 정말 너무너무 요리하는 게 귀찮아요. 이럴 때는요 간단히 뚝딱 할 수 있는 게 좋죠. 묵은지와 만두 넣고 푹 끓이면요 간단한 만두 김치전골 완성입니다. 돼지고기 추가해주면 뭐 국물 맛도 더 좋아지겠지요. 자, 여러분의 레시피 조금 더 볼게요. 1319님께서요 만두 전골이요. 도가니탕에 만두 넣어 끓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지요. 해 먹어야지. 근데 만두가 없네. 잉? 만두는 냉동만두 한시 쟁여놔야 됩니다. 냉장고에요. 자, 승승장군님께서요. 아까 버섯두부 전골에 이어서 붙여서 양념 레시피 보내주셨어요. 고춧가루, 다진 마늘, 간장, 소금, 후추, 맛술, 참치액, 매실청 넣어서 끓이면 얼큰하고 시원해요 해주셨네요. 자, 양념장 만드실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윤혜성님께서는요, 돼지 김치전골 추천한다고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뭐 제일 간단하면서도 가장 맛있는 네, 그런 전골 레시피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어서 햇고사리에 생조기찌개 강력 추천해요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요. 야, 9653님께서도 저는 오늘은 조기매운탕 추천해요. 생선 중에 맛도 있고 약도 되고 사연도 따라 붙은 참조기 씻어서 무 큼직하게 썰어 깔고 호박, 양파, 대파, 홍, 청, 고추 넣어 양념장 만들어 쑥갓 얹어내요. 따끈한 밥과 함께 얌얌 달콤매콤 시원한 국물 맛 맛있네요 해주셨어요.

0: 나와가지고요. 맛있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캐스터가 오늘은 경기 수원으로 갔다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쿠각과 오해인의 연주한 노래로 일렁이는구나 듣고 왔습니다. 퓨전 국악 그룹 쿠각의 수원 화성행궁을 모티브로 네, EP 앨범을 이렇게 쿠각이 냈다고 하는데요. 그 그리워할 련이라는 앨범

칼국수 먹고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시장 한 바퀴 돌고 집에 왔네요 해주셨어요. 아, 이 칼국수. 비 오는 날의 칼국수. 탁월한 네, 음식 메뉴 선정이십니다. 즐거운 시간 두분다 보내고 오셨네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우리는 청춘 때 이러고 놀았다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김봉영, 류형선, 그리고 전래동요반 소리랑의 노래로 길놀이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밀양 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

최고하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원에, 큰 원에 뒤로 빠져서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유, 이런 건 참 왜 그렇게 저는 잘 못했나 모르겠습니다. 자, 승승장군님께서요. 어릴 땐 인디언밥 게임도 하고 엄지손가락 드는 게임도 하고 369 게임도 하고요. IM 그라운드도 있고요. 그때는 여럿이 함께하는 놀이가 많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기억납니다. 무릎을 탁탁 치면서 손바닥으로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아, 이 음률도 기억이 나네요.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 저도 나네요. 가나니님께서요. 오메, 오늘 비 오니 전골 진짜 요리법 많이 듣고 배우네요. 오늘 잘 듣고 배워야겠어요. 진짜 군침이 꿀까당 넘어가네요. 너무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얼른 저녁 챙겨 먹어야겠어요. 해주셨네요. 맛있는 요리로 해서 드세요. 7426님께서요. 강의 듣고 광역버스 1시간 타고 방금 지하철로 환승했어요. 집에 가는 길이 많이 먼데 만나 들으며 기웃네요. 우리 집 찌개 전골이라면 묵은지 김치찜이요. 묵은지에 도톰하게 썬 돼지 목살 넣고 설탕, 맛술 적당량 넣고 푹 끓이면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군침 돌아요. 해주셨네요. 아,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만나 할 시간에 그다지 그렇게 배가 고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치명적으로 배가 고프네요. 아, 이렇게 여러분들 보내주신 요리법이 얼마나 다 맛깔스러운지요. 그쵸. 두툼하게 썬 돼지 목살 넣고 김치찜 끓이면 아, 밥도둑이죠. 그리고 정말 먼 길 이렇게 또 네, 귀가하시는데 안전히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2723님께서요. 부미님 어제 둘레길에서 너구리 봤어요. 근데 너구리가 엄청 커서 놀랐네요. 오늘은 비가 와서 너구리는 어디에 있을지 궁금하네요. 산달나무 꽃도 탐스럽게 피었고요. 비 오는 더 초록초록 풍성해지겠어요. 하시면서 너구리 사진과 산달나무 꽃 사진 이렇게 함께 보내주셨어요. 너구리 진짜 크네요. 이 친구 오늘 어디 갔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자, 삼승할부지님께서요. 저는 14살부터 부모님 도우려고 돈이 되는 일터를 찾아다니다 보니 청년이란 두 글자를 알 수 없는 인생살이를 하다가 그 시절 훌쩍 지나버렸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나의 운명은 하늘이 주신 복으로 알고 열심히 살다 보니 지금은 아들, 딸 출가시키고 집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럼요. 우리 또 삼승할부지님 그 시절 열심히 사셔서 지금 이렇게 멋진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 걸 겁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강호중의 노래 슬기등의 연주로 산도깨비 듣고 올게요.

FC 위민의 지소연 선수는 북한 선수들이 거칠고 욕설도 많이 하지만 우리 선수들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 강한 어조로 승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준결승전 경기는 티켓 오픈 12시간 만에 일반 예매분 7,000장이 매진됐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경기장에는 3,000명의 공동 응원단이 꾸려져 수원 FC 위민과 내 고향 축구단을 동시에 응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범이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봄꽃이라고 부르는 꽃들도 사실은 저마다 꽃차례를 지키며 피어납니다. 복수초로 시작해서 개나리, 진달래가 이어지고 벚꽃이 한껏 피었다 지고 나면 라일락 향기가 번지죠. 그리고 이제 장미의 차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한꺼번에 피어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예쁘고 향기로워도 그 아름다움이 뒤섞여 오히려 마음이 어지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일락이 지면 아카시아가 피고 장미가 뒤를 잇는 모습, 그 순서를 지켜주는 꽃과 자연의 질서가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잔치를 벌일 때 나주 시립합창단의 목소리 무반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에세이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에 보면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모든 꽃이 장미처럼 되려고 애를 쓰거나 장미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실망해서도 안 된다. 나는 내 빛깔과 향기와 내 모습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꽃이 아름다운 꽃밭이 될 수 있는 건 그렇게 다양한 빛깔과 향기로 피어난 꽃들이 있기에 가능한 건 아닐까요? 우리들이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생긴 것처럼 말이죠.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정한호 시, 정한호 작곡, 꽃피는 날, 테너 김성호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소월 시, 김동진 작곡, 진달래꽃, 소프라노 김옥자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김성호의 목소리로 꽃피는 날, 소프라노 김옥자의 목소리로 진달래꽃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한 구절은요. 오늘은 정정배 시 한송이 풀꽃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오늘도 한송이 풀꽃으로 그대에게 피고 싶다. 반짝이는 꽃향기로 강물처럼 잔잔하게 풀꽃밭에 흐르고 싶다.

퓨전 국악 듀오 솔솔이 부른 봄이 오면 보내드렸습니다. 꽃들이 저마다의 차례를 지키며 피어나듯 우리의 시간과 마음에도 흐름과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는 것 같아도 피지 않은 것 같아도 그건 그저 아직 내 차례가 아닐 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자기만의 꽃차례를 믿으며 하루하루 뚜벅뚜벅 여러분의 걸음으로 걸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중거 꽃보고입니다. 김영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꽃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지난 4월 7일과 8일 국립과학원 우면당에 오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제68회 정기연주회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FM과학당 문을 열면서 이 공연에 대해서 잠깐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공연 부제가 있고 있다입니다. 전통음악을 이어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어가다라는 뜻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간 전통음악이 오늘의 시간과 함께 우리 곁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있다라는 단어를 쓴 부제로 이번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전통음악 중심의 4월 7일 공연을 만나봤고요. 어제부터 창작곡 중심으로 올랐던 이튿날 공연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심상욱의 지휘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학생들이 결성한 관현악단의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은 이정호가 작곡한 아브레이수나입니다. 아브레이수나, 뭔가 주문 같은 이름이기도 하고 외래어 같기도 하지만은 경북 예천 통영 농요 이름입니다. 이 곡을 바탕으로 국악관현악곡으로 새롭게 작곡했는데요. 이정호 작곡가는 이 곡에 대한 프로그램 노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특유의 음계로 구성된 노래를 기악화시키며 국악관현악의 신비하고도 장엄한 분위기를 선사하고자 했다. 관현악은 점점 고조되어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며 다이나믹하게 진행된다. 각 국악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소리와 서로 간의 상호작용 및 공간감 등 음향적 활용을 더하며 국악관현악이 가진 확장성을 집중력 있게 풀어낸다. 작곡가의 의도대로 아브레이수나라는 농요의 선율이 국악관현악곡으로 넓게 확장된 작품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음악을 통해서 서로 만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넓은 길을 이 곡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심상욱이 지휘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학생들의 관현악 연주로 이정호가 작곡한 아브레이수나 듣고 가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제68회 정기연주회 잊고 있다. 그 이튿날 공연입니다. 창작국악을 주로 선보였던 무대였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관현악 중심으로 이정호가 작곡한 아브레

그러면 목표로서의 의미가 명확하게 부여되는 정상이라는 공간적 지점을 염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산을 오르다 보면 초입도 그저 산일의 수나 만나봤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지휘 전공에 출강 중인 심상욱이 지휘봉을 잡았고요. 서울대학교 국악과 학생들로 구성, 그저 여러 지점의 공간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은 오른다는 표현보다는 탄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다. 자신이 등산을 하면서 겪은 산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이 곡에 녹여 넣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하나의 중심 선율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산맥과 산봉우리를 타는 작곡가 자신처럼 여러 선율과 또 모티브가 다양하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품의 제목 역시 흩어질 산자를 써서 산곡이라고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금 협연에는 이소윤이 함께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재학하고 있고요. 동아국악 콩쿠르, 춘향국악대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황호준이 작곡한 해금 협연에는 이소윤이 함께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재학하고 있고요. 동아국악 콩쿠르, 춘향국악대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황호준이 작곡한 해금 협주곡 산곡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욱이 지휘하는 서울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이고요. 해금 협연에는 이소윤이 함께합니다.

황호준이 작곡한 해금협주곡 산고, 이소윤의 해금협연으로 만나봤고요. 심상욱이 지휘하는 서울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정기연주회 그 마무리를 장식한 곡은 바로 정일련이 작곡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혼입니다. 이 곡은 원래 2011년에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초연했던 Part of Nature라는 작품의 마지막, 그러니까 여섯 번째 악장에 해당하는 곡입니다. 자연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생명력과 깊은 연결성을 음악적으로 풀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혼, 이 작품은 사물놀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사물장단의 여러 구조를 중점적으로 설계했고요. 그 안에 무속음악의 여러 기법이라든지 각종 타악기들이 갖고 있는 음향적 특색을 녹여 넣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정일련 작곡가는 현재 다름슈타트 음악아카데미 작곡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또 아시아나트 앙상블 공동 창립자이자 예술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정일련이 작곡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혼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욱이 지휘하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고요. 꽹과리의 김은혁, 장구의 노동혁, 북과 바라 연주에는 김지원, 진과 꽹과리의 김지영. 이렇게 4명의 서울대 국악과 재학생들이 함께 협연합니다.

정일련이 작곡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혼 들어봤습니다. 심상욱이 지휘하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이 연주했고요. 협연자로는 4명의 타악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김은혁, 노동혁, 김지원, 김지영이었습니다. FM국악당 오늘은 지난 4월 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정기연주회 제68회 공연입니다. 이 공연 실황과 함께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이들의 정기연주회 공연 실황과 함께하면서 국악계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 재원들의 에너지와 그 감각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주에 공연 실황과 함께하면서 국악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재원들의 에너지와 그 감각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국악계에 나와서 미래를 향한 지도를 당차게 그려나가길 기원하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낌 단편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자두가 열리고 그 자두를 소중히 씻는 마음처럼 우리는 갑자기 생겨난 사랑하는 마음을 정성스럽게 보살피기도 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에서는 자두 향기 같은 싱그러움이 맴돌겠죠.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5월 20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딱지님, 새싹님, 새싹 사연 보내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자두하니 새콤달콤 과즙 팡팡 터지는 생각에 입에 침이 고여요. 그리고 왜 자두의 김밥이 생각나죠? 라고. 아니,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거 저희 옛날에 시가 된 노래 시간에 다루기도 했었는데, 근데 아 이게 원래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약간 이제 본식을 먹고 후식으로 자두 하나를 딱 먹고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콩콩이 수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려요. 대구는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니 날씨가 추워졌어요. 따뜻한 한 시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033님은 인천 형님 내일까지 비가 오네요. 그래서 집에서 운동 안 하고 쉬고 있으니까 아, 심심할 것 같아요. 형님이 계시는 곳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까?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전국에 지금 비가 오고 있죠. 아 진짜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거 좀 뭔가 오랜만이라는 느낌이에요. 내일까지도 내일 오후까지도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 정말 아 이런 비 진짜 오랜만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 때문에 날이 제법 추워졌어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저 긴팔에 외투까지 챙겨 입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날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잘 챙기셨는지 모르겠네요. 내일도 춥다고 하니까 내일도 잘 챙기시고요.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바드의 초록 물결 사이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장화만 있으면 비 오는 날 무적이 된 기분이 들죠. 저도 오늘 장화를 신을까 말까 신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하루 종일 장화를 그럼 아침부터 밤까지 신어야 되는 일정이라 너무 오랫동안 신고 있으면 또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얼른 이제 세탁을 해야 되는 운동화를 신고 그냥 잔뜩 적시려고 지금 그래서 발이 홀딱 젖은 채로 그러고 있네요. 네, 또몇 가지 안내사항 전해드려야겠죠.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엔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 이곳 코너 전해드립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이어지는 곡으로요, 심청가 중에 화초타령 준비했는데요. 이 대목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환생하기 이전에 황후를 잃고 쓸쓸한 나날이 보내던 황제가 궁전뜰에 온갖 화초를 심고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감상하는 장면을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심청가 중 화초타령, 오정숙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반주로 만나보시죠.
1: 고국에 돌아와 수다이 남은 재물 다 갖기 짓대를 나눌 적어. 토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이만 차지하여 제집 후원 정한 곳에 단을 묻고 두었더니 오색 채운이 항상 꽃봉이 어렵겠다.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이모년 3월이라 그때 송천자께 없어 황후 붕어신 후 간택을 아니하시고 각색 화초를 구하시어 상림원을 다 채우고 황극전 뜰 앞으로 여기저기 심어두고 주야로 구경하실 적어 화초도 많고 많다 파르르부용 군자용 만당추수홍년화 암향부동월황홍정수식 전투난매화 진시유랑거우제라 불거있는 홍도화 얼중천양 단계자 향문심이 흑해왔고 요염섬섬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또 저희 그런데 또 아주 아름다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저희 그런다고 했으면 계속 맞다, 뭐 먹어야지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677님, 안녕하세요 시인님. 저는 낱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시간, 낱말의

낱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시간, 낱말의 풍경. 괴발, 개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듯이 글씨를 못 써서 그 모양새가 어지러운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괴가 고양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워낙에 글씨를 잘 못 써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아마 많은 분들이 괴발 개발보다는 개발 세발이라는 말로 더 자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이 괴발 개발이라는 말을 아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괴발 개발의 괴자가 고양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많아서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이면서도 더 익숙한 단어로 이루어진 개발 세발 쪽을 사람들이 더 많이 쓰기 시작한 거죠. 새도 뭐 발자국이 어지럽기로는 고양이와 개 못지가 않으니 적절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발이냐는 말도 아마 앞으로 아예 점점 더안 쓰게 되는 말로 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손글씨 자체를 이제 쓰는 일이 진짜 진짜 없어지고 있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야너 글씨 왜 이렇게 못 쓰니 완전 괴발괴발이다 이렇게 글씨 쓰는 게 글씨를 잘 쓰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런 말이 있던 건데 점점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3911님 제가 충청도에 살아서 어릴 때 정말 많이 쓴 말이 기냐였거든요. 그러냐? 그래 이런 말인데요. 요즘 충청인은 이 사투리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말은 사투리를 전혀 안 썼는데 유독 기냐만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들어본 적이 없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점점 안 쓰게 되는 말에 대해서 또 보내주신 건데, 근데 진짜 이 방언들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는 보존을 일부러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점점 안 써가는 경향이 커지고 있죠. 이제 미디어 발달이 너무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이제 뭐 SNS를 통한 것도 마찬가지고 언어가 이제 점점 이렇게 분화되는 경향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투리 방언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사니까 말들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 건데 지금은 그 거리 자체가 이제 무색한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었죠. 아마 몇 세대 지나고 나면 이 사투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한 아주아주 약화되지 않으려나라는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하네요. 네, 하지만 뭐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 말들을 통해서 마음을 나눈다는 사실만은 또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이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또한 바로 그런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이탈리아의 실내악단 이무지치의 연주로 아리랑 판타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세계인의 날이기도 한데요.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악단이 연주한 곡 아리랑을 들으니 우리 고유의 흥이 그야말로 세계적이란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젤리곰님, 어릴 때 이무지치 공연과 음악 종종 보고 들었는데 오늘 아리랑은 색다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외부인의 시선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아리랑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아리랑 하면 약간 이제 너무 오랫동안 듣고 오랫동안 그것들을 변주한 버전들이 또 들어와서 약간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저도 그럼 이거 음악 들으면서 약간 다르게 모티브를 포인트를 잡고 곡을 만들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또 신선하고 좋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지는 음악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도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 리얼 그룹과 대금 연주자 한충훈이 함께 담아낸 진도 아리랑 이어 드리겠습니다.

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리얼 그룹과 한충은이 함께한 진도아리랑이었고요. 방금 전해드린 음악 빨간 의자의 니나노 나노니였습니다. 콩콩이 순이님 한 시간 동안 따뜻한 시간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 선물은 2089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배송은 2주에서 4주가 소요될 수 있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짧은 문자 5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진짜 마칠 시간이 또 되었는데요. 비가 계속 와서 아마 많이들 추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좀 어쨌든 춥기는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인 만큼 더더욱 잘몸 챙기셔야 하고요. 일교차 조심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론도와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오늘의 끝곡 악단광칠의 사랑 폈구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빗물이 튈까 천천히 발을 내딛고 차가 많으니 도로 위 차들도 천천히 가고 하던 일을 멈추고 문득 비 내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비가 오면 세상이 조금 느려지는 느낌이죠. 요 며칠 더웠던 날씨도 한풀 꺾여서 좀 시원했던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오셨을까요? 빗소리 들으면서 이런 날 생각나는 누군가 떠올리면서 그렇게 운치 있는 하루였다면 참 좋겠네요.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 피부도 촉촉하게 느껴지는 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어요. 오늘 첫 곡은 서영은 씨의 비 오는 거리 들려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좀 촉촉한 하루 보내셨나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죠? 예, 대충 그 전국 날씨를 야구 경기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편인데, 예, 전국에 다섯 군데서 늘 야구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한 군데 빼놓고 다 취소가 됐어요. 네, 그 한 군데는 돔구장이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으나 맨날 야구를 하는 곳이어가지고 거기 빼고 다 취소된 거 보니 전국에 다 비가 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비가 오는 날 아무래도 좀 뭐 설레고 들뜨고 이거보다는 좀 기분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각자의 그 아늑한 공간에서 하루 마무리 편안하게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온다고 해요. 빵빵 권쌤님, 시원하게 내린 비 덕분에 자연 세차 깨끗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세차할 때가 되어서 이거 해 말아 약간 며칠 고민도 하고 시간이 좀 많았으면 아마 했을 법도 한데, 다행히 안 했습니다. 오늘 오면서 돈 번 것 같은 느낌. 오늘도 봄님, 저희 집은 지난 주말 모내기하고 고구마 모종 심었는데 오늘 내린 비가 아주 고마운 단비가 되어줄 것 같아요. 무럭무럭 자라길. 세상에, 예, 진짜 단비죠. 이게 얼마짜리 비예요? 황금비다, 황금비. 예, 그 벼도 고구마도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줄 것 같네요. 갓난이님, 출근길에 비와서 고생하셨지요. 오늘은 진짜 종일 비가 와서 기분도 우울한데 여자 축구까지 져서 슬프네요. 아이고, 아 졌구나. 예,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아쉽네요. 예. 그래도 오늘 울랄라 세션이 오셔서 기분 전환 되네요. 너무 신나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울랄라 세션 만나는 날입니다. 노래 한두 곡만 더 듣고요. 김건모 씨입니다. 빗속의 여인.

옥토끼님께서 오늘 발달장애인 노래교실에서 빗속의 여인도 떼창했네요 하셨는데 오 예 약간 뭐 약간 뒤풀이하는 느낌이셨겠어요. 예 좋은 좋은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4882님은 전 비가 오면 전혀 우울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예 그럴 때 듣는 노래죠. 빗속의 여인 김건모 씨의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보내주십시오. 덩덕궁 앱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좋은 밤 라이브 있는 날입니다. 예, 보컬 그룹 울랄라 세션 모십니다. 오, 진짜 기대가 되죠 여러분. 예, 멋진 라이브 기대해 주시고요. 사실 이분들은 노래도 노래인데 약간 퍼포먼스 같이 해주셔야지 더 진가가 드러나는 팀인데 오늘은 조금 좁은 스튜디오 안에서 약간 뭔가 이렇게 모션은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멋진 라이브를 우리가 오롯이 들을 수 있다라는 예, 기대가 아주 크네요. 환영인사, 환영인사, 질문, 그리고 이거 어떡하냐? 다들 지금 오행시 걱정이 태산이에요. 울랄라 세션. 이건 뭐 거의 역대 최고의 난도인 것 같은데 최고 고난도. 줄일까 좀만? 예, 울랄라로 할까요? 예, 세션 빼고 울랄라 삼행시로 가겠습니다. 울랄라 울랄라라 울라, 울랄라로 웰컴 삼행시 보내주십시오.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오늘의 국악 한 곡 추천해드리고요. 예,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들어오세요. 장미꽃 놀이터님 남자친구에게 믿음이 깨져가고 있어요. 믿으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아요.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려 합니다. 믿음이 깨지면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하셨는데 아이고 그러게요. 뭐 남녀가 사귀고 뭐 사귀는 동안 뭐 싸울 수도 있고 밉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뭐 짜증날 때도 있지만 예, 그건 뭐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들이고 하, 믿음이 깨져간다. 요건 조금 되게 안 좋은 사인이죠. 어떤 선택을 하실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택이 무엇이든 예, 장미꽃 놀이터님만을 위한 그런 선택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노래 많이 듣네요.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비노래는 아니고요. 삐노래네요.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0: 아주 풍성한 소리로 이 밤을 아름답게 채워줄 보컬 그룹 울랄라 세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인사부터 아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제가 하루 종일 골골대다가 세 분 만나니까 갑자기 기운이 솟는 느낌이에요.
2: 다행입니다.
0: 아,
2: 다행입니다.
0: 아, 우리 이은 밤에는 세 분이 처음 오신 거죠?
2: 네.
0: 아, 세상에. 예, 울랄라 세션을 이제야 모시게 되다니. 너무 반갑고요. 우리 카메라 보면서 네. 이음 가족에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3: 아, 네.
0: 한 분 한 분.
2: 네, 안녕하세요. 울랄라 세션에 노래하고 있는 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명훈 씨.
2: 안녕하세요. 이음밤 막내 도원입니다. 나이스!
0: 네, 안녕하세요.
2: 잠깐만. 나이스요.
0: 뭐 나이스?
2: 나이스입니다. 네, 네, 네, 네, 나이스.
4: 안녕하세요.
0: 그리고요.
5: 큰형 승일입니다.
0: 예. 누가 큰형 막내 굳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누가 큰형이고 누가 막내인지 인사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기세가.

0: 거의 뭐 음악가분들이 오셨는 것처럼 예. 정말 이 심사가 너무나 예. 어려웠어요.
1: 근데 네. 어찌됐건 그 과정 통해서 또 한번 성장하신 것 같은 느낌이
0: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2: 맞아요.
1: 1등, 1등들끼리 모아놓고 하는데 못 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2: 재밌었습니다.
1: 성적이 네. 얼마나 안 좋았어요?
0: 네?
3: 아무래도 쭉 처지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1: 나이를 얼마나 먹으셨길래?
3: 죄송합니다.
1: 아니 절대적인 네.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데뷔 때보다 몇 년 정도 흐른 거예요?
3: 지금 이제 16년 됐죠. 그죠? 15년.
0: 15년.
1: 쉽게 나왔던 네. 처음 나왔던 데가 15년 전이에요?
3: 15년. 예, 15년 전입니다.
2: 2012년 11년도 말에 했으니까.
1: 아, 가만 있어봐. 와, 진짜 벌써 15년이 됐어요.
3: 무대가 힘들다기보다는 예.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게 이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게
2: 예전 같으면 안 되죠.
3: 그런가요?
2: 네. 그 예전 같을 수 없는 스케줄로
0: 조금 바삐바삐 움직이긴 했어요. 워낙 네. 타이트하고 일정이 조금 그래서.
1: 네. 근데 네. 어찌됐건 저분들을 저는 너무 오랫동안 봐온 동생들인데 네. 이번에 진짜 맘먹고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는구나라는 느낌이 팍 전해져서 그거만으로도 너무 반갑고 고맙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3: 그게
2: 예전 같으면 안 되죠.
3: 그런가요?
2: 네. 그 예전 같을 수 없는 스케줄로
0: 처음은 바삐바삐 움직이긴 했어요. 워낙 네. 타이트하고 일정이 조금 그래서.
1: 네. 근데 네. 어찌됐건 저분들을 저는 너무 오랫동안 봐온 동생들인데 네. 이번에 진짜 맘먹고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는구나라는 느낌이 팍 전해져서 그거만으로도 너무 반갑고 고맙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2: 저희도 그렇게 느껴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보람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프로그램 하면서 네. 네. 좋습니다.
1: 자, 우리 울랄라 예, 웰컴 삼행시 예,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예, 덩덕쿵 앱으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우리가 분위기를 좀 이어가죠. 아, 그때 슈스케 때 좋은 노래 진짜 많이 불러줬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뭐 이승철 씨가 들으면 되게 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요 정도만 할게요.
0: 네.
1: 네. 뭔 말인지 알지?
0: 아유, 네.
3: 아, 너무나 가분하게 네. 또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1: 네. 그 소개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2: 네, 첫 번째 곡으로 네. 저희가 불렀던 서쪽 하늘이라는 곡입니다.
1: 예, 같이 그 당시 음원으로 들어볼게요.

0: 아, 언제 들어도 너무 멋있어요.
1: 아이고,
0: 이 노래가 이 룰랄라 룰랄라 세션이 부르기 전에는 그렇다지 유명한 노래는 아니었죠?
2: 네, 그쵸. 숨어있는 명곡이었고요.
0: 아, 예. 예,
3: 그 이게 원래 OST 영화 OST였는데
0: 청현.
3: 네. 네. 그때 이제 지금 하늘에 있는 윤태기 형이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0: 아, 예. 예.
3: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고 싶다고 이제 간청을 드렸죠.
0: 이승철 씨께,
3: 예, 예. 심사위원 분께 이제 간청을 드려가지고 처음에는 원래 반대하셨었어요. 이거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0: 예. 왜 반대를 하셨을까요? 뺏길까봐?
3: 되게 완전 명곡, 완전 수두룩하잖아요.
0: 아, 예, 승철 형
3: 굉장히 많은 시잖아요. 예. 근데 왜 하필 이 노래냐? 하고 많은 노래 중에.
0: 아,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왜 이거냐?
3: 예, 예.
0: 아.
3: 이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0: 예.
3: 그래도 또 이제 윤태기 형 얘기를 듣고 그래 하자 해가지고 해봐라.
0: 무대를 보시고 나선 만족도는 어떠셨어요?
3: 그냥 이렇게 두드려 주시죠. 아, 잘했어.
0: 그 정도면 뭐 극찬인 거죠. 자, 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슈퍼스타 K 그때가 시즌 몇이었어요?
3: 3요.
0: 3. 네. 3로 데뷔를 하셨는데 김명훈 씨와 박승일 씨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창단 멤버인 거고.
3: 네.
0: 그렇죠? 최도원 씨는 그 이후에 합류를 하신 거죠?
4: 네,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원래는 다 같은
4: 네, 네.
0: 같은 한 그... 패거리였죠.
4: 아,
0: 예. 그래요.
4: 네. 일당들이었어요.
0: 일당들이었어요. 일당들이었습니다. 네. 아, 원래 같이 다니는 걸 봤었는데.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3인조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명훈 씨가 네. 뭐라 그랬지? 보컬을 담당하고 있고.
4: 네.
0: 뭐 다 노래는 셋이 같이 하는데 보컬을 담당하고
4: 아,
0: 있다는
4: 제가 좀 더 담당하고 있긴 했는데 어필 한번 세게 해서 네.
0: 도원 씨는 막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랬어요.
4: 네. 노래도 하죠.
0: 노래도 네. 아니 근데 네. 장구도 좀 하신다고 치신다고요? 아,
4: 제가 학교 다닐 때 장구 수업이랑 이제 판소리 수업 그리고 뭐 이제 뭐 한국 무용 탈춤 수업도 듣고.
0: 아.
4: 네, 저희 학교가 좀 전통의 재창조 이런 예. 게 조금 그 학교의 그 훈 같은 거라서
0: 예대 나오셨군요.
4: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의 아니게 처음에 배우게 됐죠.
0: 아, 시고.
4: 예. 그래서 예. 이제 감탄사 같은 거 할 때 시고.
0: 시고. 예. 예. 예.
4: 뭐 이런 거 하도.
0: 아 좋다. 예. 근데 국악 방송이니까
4: 그러니까요.
0: 또 반갑네요. 또 예. 우리 승일 씨는
3: 네.
0: 뭐 맡고 계시다고요?
3: 저는 큰형이요.
0: 큰형이요?
3: 네.
4: 노래도 해요. 네. 이제만 하면 나옵니다. 네.
0: 아 이제만 하면 네, 네. 나옵니까? 네,
3: 가끔씩 네, 합니다. 네. 음식.
0: 그거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캔의 내 생의 봄날은 듣다 보면
3: 네.
0: 종원이 형 옆에 가만히 있다가 비겁하다면
4: 비겁하다.
0: 그거
4: 이제
0: 말하면
4: 그 정도는 아니죠.
0: 그 정도는 아니죠. 예. 자, 요즘 그 슈스케 출신에다가 2022년에는 싱어게인 2에도 출연하셨고
3: 네.
0: 얼마 전에 1등들에도 출연하시고 아니 경연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4: 오 좋아하게 보이시나요?
0: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3: 저는 근데 사실 이번에 그 1등들이라는 네. 프로를 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약간 경주마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약간 말이 아닌가?
4: 네. 옆에 못 보고 뛰기만 하는
0: 네. 이렇게 눈 막에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4: 네, 가리게
0: 가리게 해놓고
4: 네.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이 저희 또래 가수들은 숙명적인 어떤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4: 네, 네 나갈 수 있는 프로가 네, 한정적이기도 하고 노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0: 예예. 예.
4: 네, 그래서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0: 아 예. 아 네. 오늘은 그냥
4: 마음 편하게
0: 우리 노래 양껏
4: 아, 네, 네, 네.
0: 그리고 뭐 음원까지.

0: 좀 자리를 옮겨주시고요. 네. 야, 두 분이 아니 세 분이 옷도 맞춰 딱 맞춰 입으시고
1: 약간 센치해가지고요. 예. 미도그 해서.
0: 아니 그리고 심지어 헤어 메이크업도 하셨어. 맞죠?
2: 네. 안 하면은 보기 힘들어가지고.
1: 아 그리고
0: 왜 그랬어?
1: 그리고 이은밤 첫 왕문인데. 네. 예. 저희가 또
3: 격식을 갖춰.
0: 예.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성의가 있어. 예. 그러니 뭐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박은영님께서 작년 대구 광복절 경축 음악회 울랄라 세션이 오셔서 실물 영접했었는데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제가 초 6대 가족들과 슈스케 보고 울랄라 세션 응원했었거든요.
1: 아, 초 6대.
4: 초 6. 예.
1: 고마워요.
0: 지금은 이제 20대가 되셨죠. 네. 자, 첫 번째 라이브는 어떤 곡일까요? 아, 나 진짜 듣고 네, 싶은 노래가 너무 많아서.
5: 지금 이 시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0: 뭐요?
5: 네, 또 싸이 형님이 저희한테 또 프로듀싱을 해줘서 예. 주신 곡인데 아름다운 밤.
0: 아, 아름다운 밤.
5: 네.
0: 예. 예. 첫 번째 라이브입니다.

0: 와우! 아, 아름다운 밤 울랄라 세션의 첫 번째 라이브 선물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우 가뜩이나 그냥 여기가 항상 상존하는 곳인데 아주 지금 후끈해졌어요.
1: 아, 아이 좋아라.
0: 아이 좋아라. 로뎀님 아름다운 밤이에요. 화야님 역시 라이브의 제왕. 부사일사님 흥 끌어올려. 나무님 스튜디오 날아간다. 동그라미 너무 신나요. 누워있는데 일어날 뻔. 야, 안 일어났다고?
2: 일어나.
0: 예, 예, 0707님 내향인들은 한 시간 정도 같이 있으면 기 빨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신나네요. 진짜 같이 있으면 기 빨릴 것 같긴
1: 한다. 그러실 수 있어요. 네. 네.
0: 아, 이 노래가 싸이가 프로듀싱 해준 곡이었군요.
3: 네 맞아요. 네.
0: 어떻게 싸이하고는 또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3: 어떤 인연이 있었죠?
0: 그것도 다 잊었어?
1: 아, 저희가 그 오디션 프로

0: 있을 때 예전에 팬이었던 분이 이제 지금 뭐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이래가지고
1: 어머나.
0: 아, 내 젊은 시절을 함께 해줬던 우리 가수님 지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우와. 이렇게 이야. 접근하는 방법 형태들이 좀 있는데 우와. 이렇게 젊은 팀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
2: 네. 저희가 젊진 않죠. 그래도
0: 네? 아유, 아직 어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애가,
2: 감사합니다.
0: 애가 18개월밖에 안, 우리 또래는 보통 다 이제 다 군대 가고 이랬거든, 애들이. 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좋은 회사, 좋은 대표님과 만나서 또 네. 이렇게 열성, 이게 뭐야, 이렇게 열정 가득한 울랄라 네. 세션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3: 저희 회사에 또 선배님 또 계시죠.
0: 아, 누가요?
3: 그 정우리 선생님이 계시고.
0: 오, 예, 예.
3: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또 올해 또 보필하셨고 그 네. 저희 대표님이 그래서 저희가 어떤 또 그 에너지도 또 받아가지고
1: 네. 선배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약간 이 생각이 또 있었고
3: 네, 한 30여 년간을 같이 함께
0: 아 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믿고 가는 사람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분이라면 우리 활동도 믿고 네. 맡길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섰군요. 나다님께서 울랄라 세션 보려고 딸 픽업은 남편 보냈어요.
1: 아 정석이죠. 네, 이런 정석이죠. 네.
0: 당연한 겁니다.
1: 분리수거하고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네, 해줘야 돼요.
0: 네. 평소에는 나다님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울랄라 세션 보려고 오늘만은 남편 보냈어요.
1: 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오늘을 계기로 약간씩 조금씩
1: 그럼 늘려나가는 거죠. 네. 네. 파이팅.
0: 우리 인설이님 남자분이신데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0: 힘드실까 봐.
1: 네, 힘드실까 봐.
2: 어떤 점이 힘들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되게 오래됐으니까 서로에게 결을 잘 알고 네. 그리고 그냥 툭툭툭툭 내뱉는 말도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다. 아.
3: 저희끼리 막 장난치면 주변에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자주 싸워?
0: 뭐 아, 그렇게 하시는데
3: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2: 사실. 아 진짜로 네.
0: 장난도 좀 격하게 하고. 네. 예.
2: 우리 인설이님 그냥 참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리신 분이라 오면 상처받을 것 같아. 또 다음 사연.
1: 네. 예. 정례 김님께서 우울증 싹 날아가네요.
0: 진짜? 아,
1: 감사합니다.
2: 아까 누군가는 뭐 기빨린다라는 표현 하셨는데 좀 우울하신 분들은 같이 있으면 우울증 날아갈 것 같고 식욕 없으신 분들은 예, 배고파질 것 같고 막 그래요. 자 노래 한 곡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예 예. 라이브로
4: 나 예. 아, 라이브 나
2: 오케이 렛츠 고.
4: 다음
2: 어떤 거? 다음
4: 요거 소개 한번.
1: 네. 네. 요 곡은
2: 갈 사람 가고
1: 네. 저희가 어 그 저번에 그 프로그램 있죠?
4: 그뭐
2: 프로그램에서 예 특정 상표는 언급 안 하시는군요.
1: 아 네네네. 예. 그 프로그램에서 네. 네 불러드렸던 저 울라 세션의 그 저희가 그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음악을 처음 접하고 시작을 하고 예. 그 했던 좀

0: 즉석에서 네. 가사 바꾸면서 네. 또 뭐 영구 날리고 이런 거 보니까 약간 국악 느낌도 나요.
1: 아 그래.
0: 괴지나 칭칭나네.
2: 역시 배운 네. 배운 사람이에요.
0: 배운 사람이네. 네. 학교 때 참 많이 배워놨네 네. 아주. 샤이닝스타님께서 비 오는 날 신나는 선곡 좋네요.
2: 예. 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비 오는 날 진짜로 이렇게 마음이 더 들뜨고 신나는 분들도 계시다고.
2: 어 진짜요.
0: 네. 글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아까. 웨스턴 가든님. 예.
2: 네 웨스턴 가든님.
1: 신경통 근육통도 난리네요.
2: 아, 오늘 특히 그런 날이죠.
0: 그죠 맞아요. 예,
1: 심한
0: 네.
1: 날이에요.
2: 저도 힘듭니다. 네.
0: 나 오늘 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한가 했더니
2: 그런 날
1: 그런 날이
0: 날씨 탓이었구나.
2: 네.
0: 예.
2: 네 기압의 차이로. 네, 네. 행복터치님 옷차림이 참 깔끔해서 좋아요.
0: 아,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되게 깔끔한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게 셋이 맞춰 보니까 진짜 딱 깔끔 그 자체예요.
2: 네, 키포인트. 어, 정확히 캐치를 하셨군요,
0: 그러니까,
2: 형님.
0: 그러니까 일관성이 네, 있으니까.
2: 의도했습니다.
3: 네. 의상을 이게 많이 골라주거든요.
0: 영훈 네. 씨가 담당하세요.
1: 형님 이제 저쪽인 보여지는
3: 비주얼 정도.
2: 네, 원형 탈모 올 것 같아요.
0: 누가 옷 입히기 제일 힘들어요.
1: 뭐
0: 비 오는 날 신나는 선곡 좋네요.
2: 예. 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비 오는 날 진짜로 이렇게 마음이 더 들뜨고 신나는 분들도 계시다고.
2: 아 진짜요?
1: 네.
0: 글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아까.
2: 네, 원형 탈모 올 것 같아요.
0: 누가 옷 입히기 제일 힘들어요.
2: 뭐 보시는 것처럼. 저는 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보시기가 마찬가지. 네.
1: 블랙홀이 블랙홀이 하고 계세요.
2: 네.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1: 빨리 쭉 빨리 들어가거든요.
2: 쉽지 않습니다. 이건 돈으로도 안 되는 분이라서.
3: 아, 네.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할게요. 네. 네.
0: 김명란님.
3: 네. 무대가 좁아서 너무 아쉽다. 벽을 터야겠네. 아 벽을
0: 벽 뚫을 뻔했어요.
2: 네. 네.
0: 아 세상에. 아이고 시간 너무 잘 간다. 일부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2: 어머 진짜요?
0: 예,
2: 세상에.
0: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질문 몇 개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김명훈 씨는 AI 아트 작가로 등단을 하셨다고요?
2: 아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긴데요.
0: 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아 그 감독님께서 그 AI로 해서 작업물을 한번 같이 전시를 한번 해보자.
0: 네.
2: 그래서 제가 딸아이의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해가지고 그 AI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그림을 만들어서 하는 그 전시하는 장르가 있어요.
0: 오,
2: 거기에 네. 처음으로 도전해서 한번 재밌게 그냥 도전해봤습니다.
0: 뭐 전시도 하고 그런 거예요?
2: 네, 그 코엑스에서 그 한 켠에.

0: 하는 이런 씬이었는데
1: 네. 아, 그런 거 참 잘했지.
0: 네. 네. 그래서 승일이 형의 아역으로.
2: 네 맞아요.
0: 나왔었어요.
1: 박승일 씨의 아역으로. 네.
0: 네. 말이 지금 다르긴 한데 비주얼이.
2: 아 그때 당시 때는 네. 약간 눈망울이 저랑 비슷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1: 어, 눈망울이. 아, 촉촉해. 네.
0: 촉촉해요. 네.
2: 그 친구는 되게 좋은 길로 간 것 같고요. 저는 잘못된 길로 지금.
1: 뭐, 아니, 자꾸 잘하는 하신.
0: 괜찮습니다.
1: 지금, 예, 네. 아니 지금 눈망울이 사슴 같아요.
0: 네.
2: 아 감사합니다.
0: 습해요 눈이.
1: 습해. 네. 안습이야.
0: 네, 안습.
1: 아 그렇구나. 네,
0: 그런 인연으로 네.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경연 프로그램 또 나갔잖아요.
3: 그쵸, 그렇죠, 그원원원제로원에서 또 네, 해서 가수로도 활동하시다가 네. 또 이번에 뭐, 또 연기로 네. 또
2: 데뷔죠.
3: 단종 어, 역할로 네. 정말.
1: 왠지 그 뿌듯하겠다. 왠지 우리가 키운 것 같고.
0: 아, 사실 뭐 저희가 키웠다기보다는
3: 저희를 키워주세요.
2: 네. 네,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네.
0: 되게 소중한 인연이 된 것 같아요. 어,
1: 책임지세요 좀.
0: 그래서 이렇게 저희를 살짝 스쳐갔는데 네. 잘 돼서 너무 다행이죠.
1: 네. 맞아. 자, 1부 끝곡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갈 건데 예, 2023년 싱글 On My Way. 간단하게 한 10초 정도.
3: 아, 네. 온마이웨이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지나왔던 어떤 희노애락들이 담겼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한번 무대를 서야겠지, 한번 다시 한번 노래해야겠지라는 내용이 담긴 그런 우리의 길을 가겠다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1: 네,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요.

0: 많이 해주시긴 해요.
1: 저희가 진짜. 원래 근본이 춤을 네. 추던 사람들이라
2: 그렇죠.
1: 예. 박진 선배님도 원, 그 춤을 워낙 좋아하셨고 잘 추시니까
2: 예.
3: 그런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좋은 밤 라이브 울랄라 세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스윙 베이베 예 슈퍼스타 K 때 불러주신 노래죠 이거
1: 맞습니다. 네, 맞아요.
3: 박진영 씨 원곡으로
1: 네. 네. 스윙 베이베
3: 어떤 무대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승철 씨께서 울랄라 세션 무대를 딱 보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아 이런 반칙이지. 어. 그 기억나세요?
0: 네.
3: 어떤
0: 그게 스윙베이비였어요.
3: 맞구나 제
0: 네.
3: 기억이. 네. 그 진짜 극찬인 거잖아요.
0: 네, 그죠.
3: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결을 하는데 이거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보면 이건 거의 반칙이지. 예. 네. 뭔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박진영 씨 곡들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0: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긴 해요.
1: 저희가 주변에서. 원래 근본이 춤을 네. 추던 사람들이라
2: 그렇죠. 예.
1: 박진 선배님도 원, 그 춤을 워낙 좋아하셨고 잘 추시니까
2: 예.
1: 그런 이제 음악이나 이런 표현이 춤을 췄을 때 음악이 딱
3: 확률이 아주 높진 않지만 네. 혹시 몰라서 하면서 또
1: 그럼요.
3: 무슨 일인 줄 알아?
1: 네. 네. 컴퓨터 버리 그 휴대폰 있는 음악 하나 주시면 네.
3: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고 네. 박진영 씨 스타일의 곡을 하나 써달라 그래요.
2: 아
3: 그, 그런 게 잘 어울리네요.
1: 너무 좋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1: 어머니가 그러니까 누우시니 그것도 너무 좋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0: 진영 형님께서 내놓으려고 하시는 곡을 저희가 땡그하고 가져온 거잖아.
2: 내급
3: 믹싱 네. 마스터링 하는 녹음실에 잠입해가지고 하드체 들고 오는 네. 거예요.
1: 너무 하고 싶긴 해요.
3: 네. 1966님 사연 좀 읽어주세요.
2: 네. 1966님이 평상시면 9시 10시면 자는데 오늘은 피곤해도 잠이 안 오네요. 이 시간에 이렇게 하이텐션이라니.
3: 예. 화딱지님.
1: 네, 화딱지님. 오늘 귀가 호강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해주셨어요.
3: 피자 스미스님.
2: 네. 피자.
0: 파란 비니 모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스머프 같은 느낌이 드네요.
1: 네, 감사합니다.
3: 나나나야님.
2: 네, 세 분 MBTI가 궁금해요. 아무 말 대잔치 느낌인데 재밌어요.
3: 아하. MBTI, MBTI 어떻게 되세요?
2: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ENFP, ENTP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섞여 있나 봐요. T랑
1: ENTP 같은데
2: 그래요? T랑 F랑 좀 섞여 있나 봐요.
1: 저는 ENFP.
0: 저는 B형입니다.

0: 그대는 울랄라 세션. 아, 예.
1: 좀 다채로웠어요 일조보다.
2: 좀 네. 다채롭고 어, 새롭고
3: 다채롭긴 네. 했어요.
2: 소원 씨가 한번.
3: 아 네. 저는 요건데 형이 좀 살려줬으면 했지만, 예 네, 요거.
2: 우리 소원 씨 한번 살려주세요.
0: 살려주세요.
2: 제가 운 찍어드릴게요.
3: 네. 네.
2: 울
3: 울집 강아지도 춥추게 만들고 콧노래가 자동 재생되고 라디오 볼륨을 끝까지 올리기를 울랄라 세션.
1: 아 처음부터 역할을 잘못 맞았네. 아,
0: 우리가 울을 해줘야겠네.
2: 역시 배운 사람이에요.
3: 아, 이거 느낌 봐 봤었어요.
1: 아, 그 라디오를 아시네.
3: 아, 그런가요?
1: 네, 좋습니다. 아주 똑같은 글인데도 확실히 입체적이잖아요. 아,
2: 역시.
3: 네, 감사합니다.
2: 환선이도 젊은 게 달라네요. 아,
0: 잘해요.
1: 처자식이 없어서 저래.
3: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철이 없습니다. 네.
1: 구사일사님 축하드립니다.
3: 아, 축하드립니다.
1: 저희가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죠. 아니, 근데 이런 그 젊은 피, 뭐 나이 차는 크게 안 나지만 네. 아무래도 싱글이다 보니까 네. 뭔가 높은 텐션이 한 분 있는 게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잖아요.
0: 많이 달라요. 예. 그럼요. 있고 없고가.
1: 아니 큰 형하고 막내라고 해봤자 네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3: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왜 그럴까요? 저도 알고 싶네요.

0: 일단 재밌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아니 근데 그 너무 우리 승일 씨의 그 표정이 네네. 우리가 약간 형 약간 놀려먹기도 하고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그 미소와 여유를 잃지 않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약간 아. 큰형 미소로 동생들이 이렇게 바라봐주는 게 아 이래서 이 팀이 이렇게 오래 잘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MBTI 하면 다음에 왜 오세요? 그리고 우리 막내 도원. 네.
2: 저는 오늘 딱 여기 들어올 때부터 아, 형님에게 절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겠다. 라는 예. 마음으로.
3: 조심스럽게.
2: 예. 얘기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자유롭게 얘기해서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예. 아,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였는데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도원 씨는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거침이 없어요. 예, 라디오에서 마이크 가까이 대고 그렇게 큰 소리 내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그런 텐션이 이 팀 에너지예요. 아, 네. 너무, 너무 감사해요.
4: 엔지니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네.
0: 커플을 잔뜩 밀어요.
1: 그분 또 와요.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2: 가슴 속에 호랑이가 있어서 그래요.
4: 아, 제가 네.
2: 한 마리가 좀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덕분에 오늘 이 밤 네. 너무 너무 예 저까지 같이 업되고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예, 늦은 시간에 오랜만에 아주
4: 아, 다행이네요.
1: 열정을 다행입니다. 느껴서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2년 반 한 3년 다 돼가
4: 그때 그 시절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곡들 있잖아요. 네. 그때 그 감정 시절 나이에 만 그때 여러 가지 오묘한 감정들로 만들었던 곡이고
1: 그죠?
4: 걸음이라는 모든 사람들의 음악으로서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쓴 네.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네.
1: 작품자로서 어떤 네. 이렇게 자신의 의도와 또 나중에 녹음이 된 다음에 그 표현된 것들이 뭐 만족스러웠나요?
0: 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1: 네.
0: 그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곡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얀드레 윤태경 떠나보내고 저희가 좀 힘든 시기를 맞이했을 때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1: 네.
0: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작업했던 곡이네요.
1: 아,
0: 그래서
1: 아이고,
0: 근데 다행히도 멤버들이 워낙 좋게 들어줘가지고 네. 형 이거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발매를 하게 됐죠.
1: 아, 그 얘기하는데 눈이 또 촉촉해져.
0: 아니, 예.
1: 박지훈 씨하고 비슷해요. 지금
2: 성이 같은 박 씨예요.
0: 네, 박 성도 같습니다. 성도 같아요.
1: 알겠어요.
0: 약간 피가 있어요. 그분이랑 저
2: 같은 미량 박 씨신가요?
0: 저도 연기를
4: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네, 걸음이라는 곡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 걸음.
4: 네, 걸음.
1: 네, 네. 그래요. 자 오늘 뭐 한 시간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4: 벌써 지났어요.
1: 예, 뭐 이미 15년 차 이제 중진 가수지만 앞으로 할 시간에 비하면 15년은 되게 짧은 기간인데 예, 더 발전할 수 있는 걸음이 되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며
2: 아,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다음 또 만남을 기대하며 세 분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이은

뭔가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간 것 같죠? 예, 뭔가 약간 우리 집에 막 친척들 놀러와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다 가고 나면 조금 약간 혼자 허전한 느낌인데 우리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국악이 있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우리 민요를 새롭게 해석해서 노래를 만든다고 할 때 우리 귀에 익은 선율은 그대로 살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원곡에 새로운 이야기를 입히고 그 노래의 특징적인 부분만 살려서 아예 새로운 노래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곡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민요 새 타령을 가지고

노래 지금 훨씬 더잘 부르시죠? 이 이후로 엄청난 발전을 노력과 발전을 하셔가지고 야 근데 요 감성은 참 귀하다. 2811님께서 오늘은 같이 회사 다녔던 동생을 만나고 왔어요. 이 친구는 성격이 좋아서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는데요. 저에게도 칭찬을 참 많이 해줘요. 그래서 오늘도 어깨가 승천해서 돌아왔어요. 고마운 동생 봉주에게 예,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참 잘하는 사람 매력적이죠. 예, 기본적으로 남 칭찬을 그렇게 잘한다는 건 자신의 자존감이 아주 높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뭐 자존감이 떨어지면 남 칭찬하면 내가 그만큼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걸 잘 못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아, 배워야.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2811님이 워낙 칭찬할 게 많기도 하겠지. 없는데 그거 뭐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 예. 금빛노을님,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들과 통화가 길어져 이제야 이음밤에 빼꼼 고개 내밀어요. 세준님 안녕하세요. 꾸벅 하셨는데, 아이고 중요한 거 하시느라고 못 오신 건데 제가 100번 이해해드리죠. 예. 너무나 좋은 통화가 되셨을 것 같아. 통화였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늦게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금살롱입니다. 랄랄라.

너무나 좋은 통화가 되셨을 것 같아. 통화였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늦게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금살롱입니다. 랄랄라.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깊은 학문 세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 나가지 않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가곡태평가의 노랫말을 지은 중종 명종대의 학자 성수침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가 지은 시조시 태평가를 읽어보면 그의 소망이 읽힙니다.

를 이동규, 강숙현 두 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남창과 여창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선율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화성, 참 자연스러우면서도 운치 있는 어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이었죠. 오늘 산책길은 조선 중종 명종대의 학자 성수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성수침은 1493년에서 1564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요. 성수침의 아드님도 성리학의 대가이자 율곡 이이의 평생 직이었던 우계 성훈입니다. 이런 부친 아래에서 그 아드님도 대학자가 되는 일 아주 자연스러웠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도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태평성대를 하기에는 어려운 무렵이었죠. 성수침의 나이 26살인 1519년에 기묘사 회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하면서 학문에 몰두하고 제자를 키워내는 삶을 택한 겁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성수침의 마음이 읽혀져서 태평성대라서 좋다라기보다는 그걸 희망하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한편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산책길에서 그 성수침의 마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송지훈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시에서 뜻을 일으키고 예에서 뜻을 세우고 악에서 인격이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음악은 인격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건 비단 지난날의 문인들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이번에 우리 문인들의 음악하기 현장을 호흡할 수 있는 음악, 현악 영산회상 중에서 하현두드리, 연불도드리, 타령 군악을 이어 듣겠습니다. 노부영의 대금, 김치자의 검은고, 윤문숙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들으셨는데요. 노부영의 대금, 김치자의 검은고, 윤문숙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아침에 부산과 충주에 전화를 해보니 전국적인 가랑비가 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단가 운담 풍경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화사한 봄 풍경을 만나고 싶으시군요. 저희가 후반부에 선곡해서 운담 풍경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7님께서 요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주 마시게 돼요. 커피 전문점에 가서 환경을 위해서 텀블러에 담아달라고 했어요. 플라스틱 컵 사용하지 않았다는 뿌듯함에 마음까지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하셨는데요. 아, 잘하셨습니다.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저도 가끔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받아 마시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또 글동무님께서 빗소리와 잘 어우러진 음악이네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런 음악을 비오는 한옥 대청마루에 앉아서 빗소리 뚝뚝 파촌잎에 빗소리 떨어지는 그런 소리와 함께 이런 음악 들으면 정말 참 운치 있는 그런 음악인데 언제 한번 그런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드른입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던데요. 이 곡의 풍경을 보면 연두빛 버들, 노란빛 꾀꼬리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어서 봄 노래로 들립니다. 버들이 실이 되고 꾀꼬리가 북이 돼서

거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느리지만 우아한 선율의 곡선미가 참 아름다운 음악이었죠.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였고요.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이호규의 검은고, 곽태규의 단소, 양경숙의 해금, 이지영의 가야금,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4장, 5장 노랫말을 보면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본다면 누가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와 향기로운 풀이 승화시, 꽃이 좋은 때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꽃이 한참 좋은 봄 석 달을 온통 그리움으로 시름겹게 보냈는데 그 힘든 시간을 지낸 결과 꽃은 다지고 마침내 녹음방초의 계절이 찾아온 건데 그게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니 녹음방초의 계절이란 화려한 꽃의 대가로 찾아오는 거니까 하면서 주인공이 시름겹게 보냈던 봄 석 달의 결실이란 의미도 되겠고요. 한편 그 좋은 시절을 다 보낸 주인공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봄봄님께서 수요일에 생방송 오늘도

쓴 시입니다.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낙양춘 듣겠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흐리고 가랑비도 내리는 오늘 같은 날 여유롭게 듣는 낙양춘도 운치가 있네요. 고려시대 이 땅이 유입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 깊은 당악곡 낙양춘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불교음악 범패 한 곡 골랐습니다. 화청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화청은 불교 포교를 위해서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노랫말과 선율, 불교의 교리를 풀어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화청, 화할 화자와 청할 청자를 쓰는데요. 불보살을 청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범패라는 음악이 산스크리트어나 한문 가사가 대부분이라서 일반 대중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예전에 우리 카톨릭 미사를 지낼 때도 그랬어요.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사 통상문을 라틴어로 불렀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미사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라틴어로 미사 통상문을 외워서 불렀던 그런 사례가 생각나네요. 불교 의례에서 산스크리트어나 한문으로 노래하는 곡들은 대중에게 의미가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때 이 화청 같은 이해하기 쉬운 노래가 나왔으니 일반 대중은 듣기만 해도 좋았을 겁니다. 이 곡의 첫 시작 부분은 지심걸청 지심걸청 일회 대중 일심봉청하고 한문 노랫말이 나오는 것 외에는 모두 사사조의 이해하기 쉬운 한글 노랫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심걸청 지심걸청 일회대중 일심봉청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지심걸청은 지극한 마음으로 빌어서 청한다는 말이고요. 일회대중 한 곳에 모인 대중을 말하고요. 일심봉청은 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나올 적에 남녀노소 존비 귀천을 물러나고 이 세상에 나올 적에 빈손 빈몸 들고 나와 무력 탐심 내지 마오. 3일 수심 천재 보요 백년 탐물 일조진이라. 사흘이나 닦은 마음 일천해에 보배되고 백년이나 탐한 재물 하루아침 티끌이라. 공술에 공수거여 빈몸 빈손 들고 나와 빈몸으로 회경하는 초로 같은 우리 인생.

못하며 처자 군서이 공하거니 황천길에 못 만나고 대장경에 공죽시색 반야경에는 색

전진 모두 소용없고 북이 빈천 돌고 돌아 북망산천 무덤대고 화장장에는 연기된다. 동쪽에서 돈넌해가 서산나일 되었으니 밤이 되고 달기 운다. 청춘 세월 웃지 말고 허송 세월 하지 마소. 일촌광음 지내가면 어린아이 청춘되고 잘나가네. 노인되면 세상사가 괴로워.

내 효성함도 염불이여 일가 친척의 화목함도 염불이여 처자 군속을 애호함

행화 도화 곱다마소 꽃이 피면 며칠 가며 공경재상 호걸보소 죽어지면 허사되고 돌아보고 다시 보니 세상 일이 허망하오 둥근 세상 지내가나 근본 마음 청정하오 종일 탐심 언제 쉴고 재물 가져 걱정일세 죽음길에 노소 있나 금은 진보도 소용없고 북이 빈천 돌고 돌아 북망산천 무덤되고 화장장에는 연기된다. 동쪽에서 돋는 해가 서산 낙일 되었으니 밤이 되고 닭이 운다. 청춘 세월 웃지 말고 허성 세월 하지 마소. 일촌 광음 지나가면 어린아이 청춘 되고 찰나간에 노인 되면 세상사가 괴롭고 북이 영화 늘 쓸데 있나. 이 산스크리트어나 한문으로 된 노래를 듣다가 이렇게 쉽게 풀어낸 우리말로 된 노래를 듣는 대중 아마도 마음을 다시 잡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불교에서 대중 포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 범패 화청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범패 보유자셨던 박송암 스님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은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의 산조선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해금산조입니다. 이 곡은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바탕으로 해서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의 대금산조 선율을 추가해서 새롭게 구성한 음악입니다. 세 종류의 산조에 좋은 선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모습을 그대로 살렸고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한범수류 해금산조의 모습이 잘 간직되도록 했네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수영의 해금 연주였고요. 정준호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0770님께서 두 줄 사이를 오고 가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소리의 표정이 비 내리는 정경과 사뭇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해금이란 악기가 두 줄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참 매력적인 일이죠. 네, 0770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토끼 배 가르는 대목입니다.

야, 자, 내뱉다 보시오. 용해의 의심이 나지. 저놈이 배를 안 떼일라고 방세거를 터인디 배를 의심 없이 내민 것이 필요곡절이라. 무슨 연유인고 말이나 하고 죽어라. 말할 것도 없고 소태의 배만 찼다 보시오. 어따 이놈아 말을 해라. 말하여도 고지 듣지 않을 테니 어서 따보란 말이오.

어깨가 웃으면서 대왕의 직위요 미직이로소이다. 폭해신 의하야 사신인 수가 되었으며 실롱씨 어짠 일로 인신우수가 되었으며 대왕은 의하야 꼬리가 저리지더라노 소튼한 무삼일로 꼬리가 여리며 떡 하고 없고 대왕의 묵댕이는 비늘이 번쩍번쩍하고 소태의 몸뚱이는 터리오리 송살송살 가마구로 일러도 오전 까마구 실개 있고 오후 까마구 실개 없사고 니 인생 반모를 비금주수가 한 가지라고 뻑뻑이니 답답지간이 이거고니까 소원이 없어. 그러하면 네 간을 내고 드리고 하는 표가 있느냐? 있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궁녀가 서있느라니까 널 저궁기가 모두 다 어쩐 내리기냐 소득가로리다. 한궁으로는 대변을 보고 또 한궁으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궁으로는 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은 아니다. 그러하면 어느 궁기로 넣고 어느 궁기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궁기로 내든 만물신생이 동방 삼팔목 남방 예지라 서방

0: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 배 가르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동편제의 거장 박봉술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토끼의 임기응변이 대단하죠. 그래서 마침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린다. 이런 토끼의 말을 그대로 믿은 용왕의 어리석음. 이 당대 지식인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리를 하신 박봉술 명창은 음악 가문 출신이라 뛰어난 음악성 들으신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부친 박만조, 이 소리와 장단에 능하셨고요. 이분의 형제 박봉래, 박종채, 박봉채죠. 모두 판소리 하신 분들입니다. 동변제 판소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다섯 바탕을 모두 전승한 분인데요. 판소리의 옥편으로 칭송되는 명창, 오늘 동편제의 정통소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음악은 보뜰마을님 신청음악입니다. 단가 운단풍경입니다. 오늘 날이 흐려서 화창한 봄날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는 것도 좋겠죠. 운단풍경 근오천 소거에 술을 싣고는 보뜰마을님 신청음악입니다. 단가 운단풍경입니다. 오늘 날이 흐려서 화창한 봄날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는 것도 좋겠죠. 운담 풍경 근오천 소거에 술을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나려가니 이런 노랫말로 시작이 돼서 제목을 운담 풍경이라 했습니다. 단가 운담 풍경의 노랫말은 송대의 대학자 정호가 지은 춘일 우성의 싣구로 시작합니다. 운담 풍경 근오천 구름은 맑고 바람 가벼운 봄 한낮 무렵 작은 수레에 술을 싣고 꽃과 버들이 피어있는 풍경을 따라 시내를 건너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름다운 봄날의 한때 구월산, 지리산, 북향산, 가야산, 속리산을 지나 삼각산을 올라보니 남산 송백이 울창하고 한강에 흐르는 물이 참 좋은 무렵, 바로 그 무렵을 노래하는 단가 운담 풍경 이번에 듣겠습니다. 성창순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운단 풍경 근오천 소거 술을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장 내려가니 음논하니 황봉백접 두루루 풍덩옥파 장난 떠나니 토하르다 붉은 꽃 푸른 잎 본산에 한강수를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운한스난 춘광춘 흥을 자랑온다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언덕을 초동이여 석벽하니

0: 헐쓸
1: 변변하는 저 백군을 한가함을 자랑한다 을리녹척 벌벌 뛰고 쌍쌍원하게 높이 떠청 풍언설에 하고
0: 쓰고 헐
1: 소파는 부르

건더보니 아동방 금수강산 통금강서구월 남길의 봉창산 가야산 송제산 편따보고 삼각산을 올라선 예

0: 상천대일월 태평기상만 만세 지금 당이랑 주상천하는 자산 수화같이 상봉수가를 도로 성순부강 허사천천만세를 누리 아니 돌고서 무엇을 걸거나 어드렁거리고 돌아오세.
1: 단가 운담 풍경 성창순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청춘가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연주였습니다. 오늘 범패 화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연불이라 했습니다. 착한 마음, 순한 마음, 부모님 효성, 일가친척 화목 모두 연불이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 우리 뛰어넘는 교리를 뛰어넘는 덕목이기도 하죠. 국악산책 오늘 여기서 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이놈의 심사가 이래 누니 삼강을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이러.

말이냐. 이놈이 삼광도 모르고 오른도 몰라노니 어째 형제 융진할리가 있겠느냐. 하루나 놀부가 심술이 나서 비오는 날 와르성 멀래요. 내일 뭐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으로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허여 자기 새끼만 뒤야지 인물듯 퍼나듯 하고 날만 못 살게 구...

자세는 왜 이런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은 안 니건데 것이 다툼없이 평생을 호의호식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 입고 남어 세상 분별을 내가 모르더니만은 흥보로 보신 새가 일조에 예리들 초를 귀신이 늘 알겠느냐 여보게 마누라

맡은 호방 한대 환제섬이네 얻어야 어린 것들을 구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될 테니 가지 마오. 아 누가 믿고 가나? 사고 일생이지. 근데 갓 좀 내오. 가슴 어디다 두었소? 아 굴뚝새 두었지. 안 예보 가슴에 굴뚝새 두었단 말이오.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 국상시에 쓰던 백리가시 단단하다고 하여 끓이며 끄시지로 쓰라고 굴뚝새 두었네. 근데 도복 좀 내오. 도복은 어디다 두었소? 아 장 안에 두었지. 안 여보 우리 집에 뭔 장이 있단 말이오. 그 이 사람아 달구장은 장이 아니란 말인가? 흥부가 지장을 차리고 칠청을 들어가는디. 흥부가 들어간다. 흥부가 들어간다. 흥부 지뢰를 몰짝 세며 절대 떨어지는 팔이 버릿줄 종 종매여 조세가 끈을 달았어. 떨어진 혼만근 밥풀간 야종이다.

한 손에다가 곱들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짝 걸음으로 으씩 피식이 들어간다. 아 이러고 들어가다가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수나마 되었을 망정 반란박가 양반인데 호방을 보고 허기를 하나 존경을 하나 아서라 말허되 그선 짓지 말고 그냥 웃음으로 닦을 수밖에 없구나. 흥부가 지청을 들어서니 호방이 문을 열고 박성은 오시었소? 어찌 오시었소? 양도가 부족하여 환장스만 구워주면 가을에 착실히 갖다 갚을 터이니까 호방 생각한 거 어떨런지. 박성은 그리 말고 품 하나 팔아볼라요? 돈 생긴 품 같으면 팔고 말고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 성냥씩 성냥으로 꼽아놓은 돈이요 마사까지 단양 체제했으니 그뿐 하나 바라보 매맞이로 가는 놈이 말타고 할 것도 없고 정강말로 다녀올 것이니 그 돈 단양은 나를 내어 초자 저하전 거동을 보아라 괜문을 덜컹 열고 돈 단양을 내어주니 흥부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 박응부 좋아라고 질척 밖으로 성 나서서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가 남은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지니 부신한 건 돈 밖에도 있더냐. 돈, 돈, 돈, 돈 봐라, 돈.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한 분어치를 사서 먹고

한다. 얼씨구나 돈 봐라.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

손에 술래 바퀴처럼 동굴동굴 생긴 돈 어? 생사를 찌고를 가진 돈 부귀 공묘 이

여보와 들어오미 여보 마누라 이 돈 가지고 쌀 파로 고기 사서 육조를 누구룸하게 열 한 통만 쓰소.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을 먹여놓으니 앉은 자리에 식구쟁이나 고자벽에 잠을 자는디 중 말국이 코끝에서 호주호주 내리듯 댕강댕강하겄다. 이틈을 타도 막내 할맹기랐지. 아이고 여보 영감, 이 돈이 웬 돈이요? 이 돈 속 좀 합시다. 이 돈 속 알면 큰 이럴 돈이요.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혀 변역기를 가게 되었는디 내가 대신 가서 곤장 열대를 맞으면 싹준을 준다게 이 돈을 가지고 왔네. 그러니 아무 누슬 했니 말소? 옆집 꾀셉이라는 놈이 알면 영락없이 받던 거래 것이 없네.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아이고.

죽살일까? 제발 덕분에 가지 마오. 태영정문 곤장 한 대를 맞고 풀면 종신골병이 된답디다.

이놈들이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개우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아버니 배년가십니까? 오냐 배년간다. 아버니 배년간다 오실 때냐 담배 때나 사다 주시오. 에이 나쁜 놈 같으니 또한 놈이 난이며 아버지 나는 그 추전한 목 사다 주오. 추전은 뭐다게? 아버님 재산하면서 고생하니 노름에 돈 많이 벌어 올라요. 흥복 큰아들이 난이며 아이고 아버지 이 자식은 너는 또 왜 불러? 아버님 배년 갔다 오실 때 나 가.

사다 주오. 각시는 못하게 아버님 재산 없어 날 못 여우니 다리고 막걸리 장사 할라요. 아침 밥을 지어 먹고 괜히 옮기를 다리고 간다. 나려를 가면 신세자탄 울음을 운다.

좋은디. 이 놈의 팔자는 너희 허여 이 지경이 웬일이냐. 배뉴영 오럴 당도여 지어다 보느냐 대장이요. 나려 고보 보니 속정 배로

우리를 가면 신세자탄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이리 가고 그 저리 간다. 그때요 박응보는 소들 싸는 디 이놈의 팔자는 너희 허요 이 지경이 웬일이냐. 배뇽 꼴을 당도여 지어다 본다. 그때요 박응보는 소던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있구나. 방울이 떨렁 사리에 야단났지. 흥보가 산문공기를 들여다보니 죄인들이 볼기를 막거나 흥보 수단 마음에 저 사람들도 자기 문양으로 돈 벌러 온 줄 알고 나먼지와 돈 실컷 번다. 나도 볼가가 없죠 볼까? 산문관에서 볼가가 없죠 노니 사령하사에 나오더니 허 변형 배판지 후에 보는 본놈이 생겼구나. 아니 당신 박시영은 아니요? 알아맞았구만. 당신 고라쏘 골다니 계란이고 이제 사람이구나. 아까 박시영 대신이라 하고 와서 곤장 열대 맞고 돈 서른냥 갖고 벌써 갔소. 흥보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아이고 이 사람아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구척이나 되고 기운 좋습디다.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젯밤 우리 마누리가 가지요 못 가지요 밤새도록 울더니

눈에 널 그리운다. 나는 가네 이호 나는 가네 소복이나 평안이 어서 내 집이라 들어가면

하고 우는 놈은 밥에 좀 하고 달랬는디 돈이 있어야 마르러지. 그렁저렁 당도하니 흥보 마누라가 막내를 받아안고 흥보 운한 것을 바라보며 우지 마라. 너희 아버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온다. 흥보가 당도코 날 여보지. 아, 하나님 전에 비로 떠니 배 아니 맞고

그러지 말고 걷는 마 시스님 댁에 건너가서 죽게 된 자식 사정을 여쭈어 놓으면 다소간 전국까지 줄 것이니 건너가 보실라요. 네? 내가 만일에 건너갔다가 살려주면 좋지만은 버리지 못했거나 아이고 여보 영광 없는 삶에 벌이라도 많이 만지면 좋지요. 이 사람아 먹는 보리 말고 몽둥이 보리 말이여. 형제 윤기가 있으면 그럴 리가 없으니 건너가 보시오. 흥보가 지장을 차리고 저희 형님 댁을 건너가는디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 지리를 볼짝시며 절대 떨어진 운팔이 머릿줄 종 종매여 조세가 끈을 달았어 떨어진 혼망근 밥풀 관자중이당 뚫히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혼 도포 실두로 종 종이여고 분배 눌러띄고 한 손에다가 곱들 조대를 들고 또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서리 아침 찬바람 메여 걸음쳐 손을 불며 이리저리 건너간다. 이러고 건너가다가 놀부하인 마당쇠를 만났겠다. 아니 서방님 어쩐 일이시오? 오, 너 마당쇠 잘 있었으면 요새 큰 서방님 성질 어찌 되셨느냐? 아이고 말씀 마십시오. 작은 서방님이 집에 계실 적에는 재앙을 모시며 호구를 시키더니 서방님이 가신 후는 그냥 대전으로 바칩니다. 접시에다 편육이라 제육이라 빼지를 써붙이니 이 중에 들어가시면 매맛이 큰 맞고 갈 것이니 도로 집으로 건너가시지요.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형님을 많이 뵙고 관대서야 인사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성큼성큼 놀고 사랑 앞을 들어서니 어찌 겁이 났던지 형님 소인은 무난이요. 예, 그 성씨가 누대기시오. 아이고 형님 흥보동생을 모르시오. 여보시오, 나는 5대째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빌면은 될 줄로 토손합장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가 없는 사람이요. 흥부가 빌면은 될 줄로 토손 합장.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불쌍한 동생을 살려주오.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어제 점도록 그저 있고 어저께 하루를 문드러 미쿤 문을 쳐자가 오늘 아침을 그쳐 있사오니 인명은 제천이라 설마 헌돌 죽살일까만은

하면 할일 없이 죽게 가더니 형님 덕태그 사르이다 벼가 되거든 한섬만 주시고 쌀이 되거든 단말만 주시고 돈이 되거든 단양만 찍었소. 과연 내가 원통

있습니다. 제발 독분어 살려줘.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심심하던 참에 잘 왔다 이놈. 예, 마당쇠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조막 끝에 지리산에서 박달 홍두깨 하려고 쳐는 근복이 있느니라. 이 가지고 나오느라 이런 놈은 그저 복날 개 잡듯 잡혀주는 것이오.

길이요 못 살기도 니 팔자 웃고 먹고 내 모른다 대썸 요자 헌들 마당에 두지 아래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두지 헐며 전관 요자 헌들 전용바 금괴 아래 가득가득이 환호를 지어 대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갯돈 헐며 지행이 주자 헌들 고진방 우리 아내 때 퇴아지가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독궁이며 쌀기 주자 헌들 황개백기 수백마리 턱턱오고 꼬꼬우니 너 주자고 닭궁이랴 공둥이를 드러내고 대기놈 강도놈 좁은 거 벼락치듯 강차상음에 개집지듯 탐이골 찌꾸랭이 치던 딱딱찬팍 아이고 막 터졌소 이놈 후닥닥 아이고 다리 부러졌소 형님.

키우고 꽁둥기를 피하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대문을 걸어놓으니 딸도 대도 못하고 그저 퍽퍽 맞는데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형수씨 사람 살려줘 아이고 형수씨 날 좀 살려줘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놀보 기집이라도 후에 정국관에 줬으면 좋으련만은 놀보 기집은 놀보보다 심술포 하나가 더 붙었던 것이었다. 바쁘던 주복을 들고 중문에 딱 섰다가 아니 여보 아재배암이고 동해배암이고 세상에 귀찮은 나 죽겠소. 은진 나한테 증오 갖다 맡겼던가 아나 밥 아나 쌀 아나 돈 하고 밤을 때려놓니 형님한테 맡은 것은 여반장이요 형수한테 뺨을 맞으노니 한 날이

독까지 난 듯. 여보, 성수 씨. 여보, 여보, 아주머님. 성수가 씨.

왔어. 나를 이리 치지 말고 살지 총지 능지르러요. 아주 박살 죽여줘. 아이고 하느니 박응모를 벼락을 내려 죽으면 좀나 그걸 들어가서 부모님을 배우는 나를

홍보 마누레가 밖을 나와 보니 걷는 살 빗돌길에서 짝지고 쩔뚝쩔뚝 오는 모양이 돈과 쌀 많이 가중도 더거날 흥부가 당도코날 여보 영감 얼마나 얻었소? 어디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말어. 또 맞았소? 또 맞어? 그런 것이 아니라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형님 양주무지 정관이 많이 좀 가지고 오다가 요 놈의 강제 모퉁이 도둑놈 나와 싹 다 뺏어 가고 내 말 실컷 맞았네. 흥부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알고 저러는데도 내가요 답이 내는 사연 초요 공란해 누군 사양상

보니 자식들도 모두 설리운다. 이리 한참 설리울적 그때여 흥보를 살리려고 도성이 내려오는데 중나려 온다. 중하나 나려 온다.

서울 관세음보살 상례소수 공덕에요 호양 삼촌 시련만 공기초상 전하수 만세요.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놀아야 됩니다. 다가올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으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어릴 적에요. 조부모님의 무릎팍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님 책을 읽어주셨을 수도 있겠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옛날 옛적에 하고 시작하면요 괜히 그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시로 불능계유이지지성지소유이전지해라 이류청명예지능징지성계 출어기간적 천필민기하사이위억조지군사하여 서지치교지하여 이복기성태하나니 차 복희실롱항계요든 소위기천입극이 사도지식과 전학기관의 소유설에시니라. 3대 이융의 기법이 친비연구에 왕궁국도로 이급여항시 막부류학인생팔세지 자 왕궁이하로 지어서인지자제의 개입소학해야 이 교지 세소응대 진태지절과 예악사의 서수지 문하고 극비 12년 즉 자 천자지 원자 중자로 이지 공정대부 원사지 적자와 여범인지 준수해야 개입대학해야 이 교지 궁이 정신수기 치인지도하니 차후 학조지교 대소지절의 소위 분야니라. 부의

첫 곡, 경남편 최인찬 성덕 대학 장구서였습니다. 소리의 최인찬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에 참 익숙하죠. 아이들이 즐겨보는 쇼츠, 즉 짧은 영상은 속도가 빠르게 지나가고 화면도 화려하고 소리와 움직임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상상하는 힘은 그렇게 빠른 화면만으로는 자라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독서 활동을 통해 가까워질 수 있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책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비결은 책의 내용만 많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른과 함께 앉아서 읽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옆에 앉아 아이와 눈을 맞추고 그림을 함께 보고 이 아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이 아이에게는 아주 큰 독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자체도 재밌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던 사람의 목소리, 곁에 있어주던 온기, 나를 바라봐주던 눈빛이 더 오래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건 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좋다. 네가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나도 같이 듣고 싶다. 이 마음을 전하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도 휴대전화 화면을 잠깐 내려놓고요. 가까운 아이에게 책 한 권 펼쳐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목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면조의 전형적인 슬픔과 멋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한세연류 피리산조. 오늘 피리에는 이 시대의 젊은 거장 이호진, 장구에는 민속악의 든든한 버팀목인 김청만 명인이 함께합니다. 10분이 넘는 긴 호흡으로 천천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먼저 주경 없애리라. 너의 양장은 남병산을 안한 듯이 올라가서 복령의 머리를 부여를 놓으라.

같이 빠른 살이 서성선 두고 맞아 물에 텀벙 떨어지니 서성이 혼비백산하여 사공달어 못난 말이 저기 저 장수는 어떠한 장사더냐 사공이여짜오대 전일장판교 큰 싸움에 아들을 품에 품고 맹덕에 80만 대군을 초목같이 한 칼에 다비고 본진으로 돌아와도 후주잠들어 깨지 않았던 상산다.

0: 기준 북의 조영복입니다.
1: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재수가 인사를 허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 흥보야, 재수 씨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대하부럽구나.

김난초, 장구의 김동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풍경 소리를 통해 전국 다양한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식과 상식 사이에서는 안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0: 국악방송 재난
1: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땅에만 있으리요. 내 고장 내 성질을 소개하는 것 또한 나의 일이로다 하고 내 고장 노래인 울산가를 한번 지어 불러보는디. 울산에 내력을 들어라, 울산에 내력을 들어봐라. 한반도 동남구 항구도시 면적은 1060.19평방킬로미터 7대 광역시 중에서 으뜸이요. 대화강 도시를 흐르고 서로는 밀양시 청도 함양 남으로는 부산 기장 경남 양산 북으로 보면 천년의 도시 경주가 있고 동으로는 울산항이라 호남 미포항 장생포 울산 신항 방어진 정장을 거느리고 태평양으로 뻗어가니 대한민국 소출일이 지구촌 국제화 시대에 세계 도시 울산이 그 아니냐. 어디 이쁜이겠느냐. 이번에는 울산 경치를 한번 살펴보제. 울산 경치를 찾아서라 가지 산들 올라보니 사철 경치 살펴볼 때 봄이면 꽃

화끈튼탕 노을 때에 마원대에 호사도 좋거니와 우리 땅 가까운 좋은 경치 인생을 두고 다 못 밟으니 울산이 그들 중 한

0: 어서 돌아오세요.
1: 울산가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의 김미경, 북의 장주영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정읍 후사입니다. 연주의 앙상블 검은이고요. 이 작품은 검은고의 다채로운 음색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북의 장단이 음악의 맥을 이어나가는 곡입니다. 12분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안경을 애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애체. 이름이 참 묘하죠. 한자 뜻을 풀이해 보면 구름이 성한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눈앞이 구름 낀 것처럼 침침할 때 이 물건을 쓰면 구름이 거치듯 환해진다고 해서 그런 시적인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처음 안경이 조선에 들어온 건 임진왜란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1614년 이수광이 편찬한 지봉유설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안경은 노년의 책을 보면 작은 글씨가 크게 보인다. 바로 이 구절이 우리나라 역사상 안경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럼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조 임금님이 안경을 쓴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정조 임금은 엄청난 독서광이었는데요. 밤낮으로 책을 보느라 눈이 침침해지자 안경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임금님의 그 깊은 지식과 지혜도 어쩌면 안경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 안경 때문에 목숨을 잃은 슬픈 이야기도

도라지 그 산천이었습니다. 연주의 김영재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과 상식 사이 이 시간에는 알면 도움되는 신기하고 특별한 정보들을 매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안경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아무쪼록 흥미로운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꿈에 다니는

0: 짝꿍이 계시다면 오늘은 이 에너지 가득 담은 주문을 함께 외쳐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외쳐봅니다.
1: 도셔 도셔 오쇼쇼.
0: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함께 산 지 수십 년, 여전히 금술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살뜰히 챙기고 남편은 다정다감한 사랑꾼이었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비결을 물어보는데요.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그리고 같은 칭찬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 주는 것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오히려 칭찬을 아끼며 살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함께 사는 사람에게 괜찮다, 고맙다, 잘했다 다정하게 건네보면 어떨까요? 다정함도 자주 꺼내 써야 녹슬지 않으니까요.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불러드려야겠다. 안 그래도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작게는 5도? 예, 그 이상 떨어진 곳도 있으니까요. 평소 때보다 오늘은 진짜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바람도 많이 붑니다. 서울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우자 자랑 하려고 하는데 1234님 남편 아내 자랑이 나니요 올드미스 두 번 죽이는 주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래의 남편, 미래의 아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죠. 핸드폰 번호 좋으시네요. 아,

0: 4월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1: 나의 결과에 갇히지 않게 하는 책 최영안의 자기개발서 당신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다. 점선명
0: 건강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1: 자기개발서 당신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다. 점선면입니다. 금요일까지 7분께 책 선물 드려요.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그래서 두 개 부문, 열 개 사업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 예.
0: 두 개 부문이 뭐냐면 DS랑 DX 이렇게
1: DX.
0: 있어요.
1: DX.
0: 네. 네. 큰 덩어리가 두 개예요.
1: 오호.
0: 그런데 DS는 반도체 부문이다.
1: 반도체도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0: 반도체 안에서 메모리, 파운드리, LSI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DX는 완제품 부문이에요.
1: 아하.
0: 그래서 모바일, 휴대폰, 네트워크, 뭐 TV, 가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1: 예.
0: 요게요. 그 DS 반도체 부문 안에서 메모리가 이번에

0: 주주들도 주주 재산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파업을 안 하게 되면은 요거는 취소가 될 수 있고요.
1: 예.
0: 어쨌든 협상이 타결이 됐고 직원들 투표에 붙이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봐야겠습니다.
1: 네. 노조, 사측, 주주들, 정부까지 잘 비벼져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GTX-A 삼성역 구간 공사에

0: 5만 원짜리 방이 50만 원이 돼도 화가 나는데 네. 180만 원. 그러다 보니까 팬들 인내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BTS 팬들 사이에서 무박 챌린지 움직임이 확산 중인데요. 예. 물 한 병도 나는 서울에서 사갈 거다.
1: 아이고야.
0: 부산 땅에서는 1원도 쓰기 싫다. 이런 극단적인 반응도 있고요. KTX 타고 내려가서 공연만 보고 심야버스나 기차로 바로 올라오겠다. 이런 얘기들. 팬들 사이에서 막 부산이 우리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한탕 털어먹을 호구로 보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좀 극단적인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1: 그러네요.
0: 이제 BTS 공연은 글로벌 행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전 세계 팬들이 찾아오는 때에 도시 이미지, 국가 이미지가 걸린 만큼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 네, 부산시의 여러 관계자들이 결국 소탐, 소실대탐?

0: 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부는데요. 기상청은 현수막, 나뭇가지 등 낙하물과 이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행자와 교통안전을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1: 네.
0: 비는 오늘 전국에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1: 네. 자, RR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앞서서 제가 소실대탐이라고 했는데요. 소탐 대실이 맞죠? 네. 자, BTS의 노래 스윔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오늘 일본 도쿄에서 거주하시는 은하님이 첫 사연 보내주셨어요. 와, 그렇게 먼 곳에서 또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머나먼 타국에서 듣는 우리 소리와 DJ의 목소리 꼭 고향의 햇살 같아서 눈물이 핑 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이 진짜 국악을 비롯해서 다채로운 음악이 나간다는 사실, 오늘 사랑스러운 노래 또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노래는 이민혁, 흰, 박혜원 씨죠. 이 두 사람이 함께 부른 듀엣곡입니다.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이라는 노래인데요. 아, 노래도 좋고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의 가창력이 끝내줍니다. 특히 박혜원 씨, 제가 라이브로 본 가수 중에서 최고 가장이라고 하면 또 가창력 있는 다른 우리 또 동료들이 많으니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진짜 노래 잘해요. 이 노래 게다가 또 밴드 그 활동하고 있는 멋진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고 있는데요. 데이브레이크의 정유정 기타리스트, 또 솔루션스의 권호경 베이스 연주자, 밴드 소란의 드러머였던 편유일 씨가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올스타인 거잖아요. 모던 록 올스타 세션의 연주와 더불어서 이민혁, 박혜원이 부르는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에 손님 모시는 날입니다.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출연하고요. 그래서 창호도 좀 빨리 나오잖아요. 8시 땡 하자마자 퀴즈 시작하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막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0: 우리행 나이 좋다더라.
1: 네?
2: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요, 춘향아 우리 땡땡땡땡 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첫날 밤이라는 거잖아요. 시작을 잘해야 앞으로도 좋은 일이 계속된다더라, 이런 뜻이 담긴 대목인데요. 여기서 부부가 오래도록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백년해로, 2번 백년대계, 3번 백해무익, 4번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 청취자들에게는 뭐 껌이지요.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전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 도전 한번 해보시죠.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오늘 정답이 제목인 노래 듣습니다. 선우정화가 부릅니다.

0: 이름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송문선의 노래 듣습니다. 가시버시 사랑.

0: 저는 무대에서만 섹시해지는 베이스 백진입니다.
1: 반갑습니다.
2: 저는 스마일을 맡고 있는 드러머 아이오입니다.
1: 어서 오십시오. 아 근데 진짜 웃는 모습이 너무 보는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표정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이분 화낼 때도 있어요?
3: 그 많죠.
1: 아, 그래요? 아, 대외적으로는 빵구 웃는데.
0: 웃음이 없어진다? 그러면 좀 심경의 변화가 있다.
1: 오히려 평소에 웃음이 많지만 웃음이 없어지는 어떤 순간 저 친구 챙겨야겠네.
0: 무슨 일 있어? 막
3: 이렇게. 건들지 말아야겠다. 그런 느낌.
2: 시작부터 보내버리시네요.
1: 팀킬인가요? 근데 백진희님 왜 무대에서만 섹시한 남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셨나요? 지금도 뭐 잘생김
2: 본인이 얘기하기 좀 뻘쭘할 수도 있는데 베이스를 매면은 진짜 섹시해집니다.
0: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섹시해질 수 있도록 네. 무대 밖에서도 네. 무대 안에서도 섹시해지는 베이스 백진이가 되겠습니다.

0: 원.
1: 약간 그런 느낌.
2: 그러니까요.
1: 그런 느낌인데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블루스라는 음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단체인데 예. 그 단체에서 매년 이제 주관하고 있는 세계 블루스 대회가 미국 멤피스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0: 이제 3주 뒤에 월드컵 열리는데 네네. 블루스계의 월드컵.
1: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그죠, 표현.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각각 국가에서 이제 1년 동안 대표 블루스 밴드를 각자 나라에서 컴페티션을 통해서 정하고 오. 미국은 각 도시별로 우와. 이제 정하게 돼서
0: 예선이 있는 거네요.
1: 네네네 맞아요. 저희 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 한국 블루스 협회에서 이제 그 예선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표를 1등을 뽑는 거죠. 그래서 예. 그 1등끼리 모이는 게

0: 꿈 같은 듣는 거 먼저였어요?
1: 네, 저는 꿈 같은 이런 순간이었거든요.
0: 보통은 이제 기타 배울 때 블루스 스케일부터 배우잖아요. 네네네. 기타 배우려다가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과제 음악이었는데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블루스가 좋아서 기타를 배운 거네요.
1: 그러니까 기타를 처음 배운 건 아마추어 취미로 배우긴 했었어요. 근데 그 블루스를 듣고 음악을 하고 싶다가 돼서 그때 이제 학원을 끊고 다니게
0: 됐죠.를 만나고 계십니다.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도 궁금한데요, 세 사람이.
2: 저랑 리치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군악대에서 이제 만났어요. 제가 1년 선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이 보스인 그리고 이제 같이 다른 베이스 분과 활동하다가 이제 결이 안 맞아서 각자의 갈 길 가기로 하고 이제 네 진이 베이스백 우리 네
0: 진이 섹시한 베이스입니다. 백진이님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그렇게 해서 했구나. 네네네. 처음에 후임으로 이렇게 리치가 들어왔을 때 딱 보고

0: 느낌이 막 오실 겁니다.
1: 아, 좋습니다. 일단 요 밤 시간에 드라이브는 멤버분들도 이렇게 하면서 임상 실험을 해서 이거 밤 드라이브 곡이야라고 말씀. 그래도 내 속을 뻥 뚫어주더라. 이런 결과 있을지 어떨지 여러분 사연으로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0302 덩덕궁 앱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의 찰진 그루브 Take Me On으로 함께 느껴보시죠.

0: 나이스의 신나는 곡 들으니까 힘납니다. 여기도 임상실험 결과 연구하시는 분인가 봐요. 일주일 동안 어려운 연구장비 심의하느라고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였는데요. 오늘도 출장지에서 하루를 잘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븐 다 파이팅 하셨습니다.
1: 정말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머리가 지끈지끈하신가요?
1: 아.
0: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1: 아.
0: 택비 오늘 복용해 보십시오.
3: 오예.
0: 지난해 EP를 발표했어요. 6곡 수록되어 있는 검블머신?
1: 맞습니다.
0: 여기에 이제 수록된 곡이 Take Me On이고, 이외에도 뭐 래퍼분과 함께한 음악도 있고, 우리 미녀도 수록되어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0: 음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요 음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건볼머신이라는 게그 미국에 있는 그 돌려서 먹는 약간
0: 아,
1: 가챠 같은 그런 느낌.
0: 그 동전
1: 거기.
0: 넣고 돌리면
1: 네네.
0: 이렇게 뭐 풍선껌도 나오고 이렇게
1: 네네네네네.
0: 견과류는 아닌데 견과류를 흉내낸 과자 있잖아요. 그런 거 오도록 나오는 그거죠.
2: 다양한
0: 네.
2: 뭐가 나올지 모르는
1: 그런 파티에서 그렇게 건볼머신 뽑는 느낌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렇게 블루스적인 어떤 뿌리를 기반해서 조금 더 다양한 맛을 좀 보여드리고자 요 앨범을 만들게 됐습니다.
0: 아하, 그렇군요. 특히나 수록곡 중에서 세타령. 세타령 우리 국내 음악 팬들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익숙한 멜로디잖아요. 그걸 또 새롭게 블루스로 재해석해서 수록했는데요. 사실 저이 세타령 작년 여우락 페스티벌 공연 가서 봤어요.
1: 아, 오셨군요.
0: 그때 멘트도 하셨잖아요.
1: 네네네
0: 녹음해서
1: 맞습니다.
0: 낼 거라고.
1: 네네네 맞습니다.
0: 굉장히 멋진데 해외에서 연주 해보셨나요? 이 세타령을?
1: 네, 한 적이 있습니다.
0: 오, 반응이 어때요?
1: 저희가 피닉스에서 했었죠. 애리조나 피닉스 거의 굉장히 큰 공연이었었는데
0: 네.
1: 원해하시더라고요. 미국 관객분들이
0: 오.
1: 저희가 앨범 소개를 막 공연 중간에 했는데 한국 트래디셔널 송으로 우리가 한게 있다.
0: 예.
1: 그러니까 한번 보여달라고 했고 또 저희가 공연하면 그 주변에 이제 계시는 한국 분들도 오세요.
0: 아.
1: 근데 이제

0: 빵빵빵 하면서 들어가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모텔이죠. 그러니까 2층 건물인데 복도가 다 외부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1: 네네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문을 발로 차면 진짜
0: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듣고 오죠.
1: 바꾸고. 여러 가지로 경비원분이 그 라이플 소총을 들고 다녔으니까
2: 그 정도로요.
1: 그래서 진짜 위험해서 저희가 굉장히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어떤 저희의 꿈과 어떤 열정을 담아서 이 공간에 왔는데 너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차라리 우리 곡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 방

0: 137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의 음악 듣고 왔습니다. 지금 게시판 난리 났어요. 박카사탕님 뭐죠 이 신선함은? 유니크하다는 말밖에. 블루스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라고 하셨고, 노라보자님 국악인 김수인씨와 요락 페스티벌 협연 예정인데 어떤 무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요락 페스티벌 나오시잖아요. 예.
1: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실 이렇게 끝에 이제 폐막식에 잠깐 짧게 참여를 했는데요.
0: 아, 그것도 강렬했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국악계 아이돌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생기신 우리 김수인님과 함께 저희가 협연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언제예요? 7월.
1: 7월 22일, 23일 수요일, 목요일.
0: 오호, 좋습니다. 네. 공연 내용이 어떻게 채워져요? 공연 제목이 장마네요.
1: 맞습니다. 네, 장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가 날씨를 주제로 좀 이렇게 풀어가 보자 했는데, 이 7월 말에 어울리게 네. 아예 장마를 주제로 해서 오. 이 비라는 거를 이제 매개체로 주고 이제 가랑비부터 시작해서 소나기, 장마 그 이후에 거치는 그런 어떤 해오름의 그 느낌을 아. 저희가 공연 전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저희가 국악과 또 블루스가 만나는 창작곡도 좀 대거 등장하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메시업 내지는 어떤 국악의 곡을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편곡을 한 형태도 있고, 블루스의 노래에 또 이제 김수인님이 또 가야금과 함께 창을 또 하시거든요.
0: 그러니까요. 가야금 진짜 잘하던데요.
1: 네. 그래서 또 그런 요소를 살려서 완전 그냥 오리지널 블루스에 그걸 또 얹어보기도 하고요.
0: 우와.
1: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저희 2월 막 시작 듣자마자 바로 작업해서 굉장히 막 지금 파이팅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0: 이 공연은 꼭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여기 좀 관계자다 보니까 합주하는 거 놀러 갔잖아요.
2: 네.
0: 와 진짜 진짜 멋져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만났는데요. 요락 공연 말고도 하반기 의미 있는 해외 공연들이 꽤 있네요. 스페인도 가네요.
3: 네. 스페인 우와.

0: 더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엔 어장 동인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의 3등.
0: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인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의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하루를 조금 느긋하게 시작하고 싶은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도 참 좋겠죠? 대전 시립 연전국악원과 대전 국악방송의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하니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 시립 연전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엔 한국 전통 관악 앙상블 때바람 소리가 함께하는데요. 때바람 소리는 대금과 퉁소, 소금 같은 전통 관악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내 유일의 전통 관악 앙상블입니다. 김동근 연주자를 중심으로 윤성만, 이명훈, 차루빈 등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전통음악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내는 것은 물론 요즘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퉁소 산조를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며 전통 관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관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잔잔하면서도 시원한 울림이 있어서요. 늦봄의 오전과도 참 잘 어울리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K 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 시립 연전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 시립 연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우리 춤과 소리에는요. 화려한 만큼이나 쉼과 여백의 미학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전통 예인들의 숨결을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나보는 공연. 한국예인열전 실록편이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 소리와 춤, 민속예술을 연구하고 보존해온 풀뿌리 문화연구소가 마련한 무대인데요. 오랫동안 우리 전통예술의 가치를 기록하고 알리는 작업을 이어오며 한국예인열전 같은 공연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연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뉘어 펼쳐집니다. 먼저 전승열전에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예인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금희의 살풀이춤, 이봉주의 어목자료 부채산조, 그리고 이현경의 영남교방청춤 등 춤과 음악 속에 담긴 깊은 호흡과 섬세한 멋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이어지는 실록열전에선 조금 더 다채롭고 상징적인 전통춤 무대가 펼쳐집니다. 천명선의 교방춤, 박상희의 무녀도, 그리고 서영님의 구고무 등 전통춤이 지닌 절제된 아름다움과 힘있는 움직임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예인들의 춤과 소리, 그 깊은 멋과 호흡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한국예인열전 실록편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만나보세요. 전통음악과 전자음악이 만나 새로운 감각의 무대를 펼치는 공연 퀭 코스믹 휴먼 심포니가 5월 30일과 31일

0: 전통의 호흡 위에 현대적인 전자 사운드를 더해서 하나의 거대한 소리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미래의 소리가 만나는 순간, 조금은 색다른 감각의 국악 무대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퀭 코스믹 휴먼 심포니와 함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30일과 31일 오후 5시 서울 CKL 스테이지에서 느껴보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